0: 빙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선별하고 바괄하죠. 예.
1: 네.
0: 진짜로 우리 이런 중요한 약재가 들어가는가, 그 약의 질량이 맞는가, 제량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다 바괄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름 있는 빙팔이라 할 때는 우리 약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전기 제품이나 써보면 알깁니다. 확실히 그 질량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증된 약, 동화건네보신환은 요즘에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명절이 두 개나 끼웠습니다.
1: 네.
0: 국경절, 추석, 이래서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 때문에 보조금 1,000원씩 나갑니다.
1: 네.
0: 이 병이란 우리 들기 쉽지 치료하기 바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1: 네.
0: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설퍼 죽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아마 늙어가면서 아예 아픈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1: 네.
0: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태어났다 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에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슬 아프고 병이 들어도 빨리 치료하면서 중풍이 와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오거나 또 우리 치매가 와서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그 심각한 병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제가 건네보신환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의 용종수대다.
0: 예.
2: 저는 계열약분세 부수와 심해 그런지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머리가 항상 심한 우지런증이 나고 경력이 미네 없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빙상 뭐 가슬러 갔다도 안 되기 있으면 좀 경력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든지 이거는 내 여러 달 먹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얘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경력이 돌아선다는 게 이 약 쓰고 나면 알깁니다. 그건 본인도 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경력이 없어서는 말을 시작했다가 꺼냈다가 내 위해서 무슨 말 하자고 이랬던가 그게 다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이렇게 깨끗하면 나오려고 둥그리고 이래도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0: 네.
2: 결국 설근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설근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 잘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0: 네.
2: 결국 손발이 저리고 자꾸 맘먹이 오고 저기 이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둥근한 거 자꾸 먹어봐서 다리 걷잖아 이가다가 말입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은 다리 영 가벼워가지고 저기 걷는 게 완을 호랍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리 먹어봐 그런지 맨날 먼 거를 걷지 못하고 조금 가다니 쉬고 하더니 지금 먼 거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0: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2: 예, 과거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약을 먹으면부터 잠을 못 자고 소리냐, 어쨌든 밤이 꼬박 샌 날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던 게 지금 잠이 영잘 잡니다.
0: 실면증 치료에는 확실한 약입니다. 이게 실면증을 치료하여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또 뇌조직 위축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실면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약에 실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제일 비싼 약제 산조인이 들어가고 원지, 룡골, 예, 괴지, 로구이 다 들어갔습니다.
2: 예, 그래. 원지 좀 요양 잠이 잘 옵니다. 그래 놓고는 일전에 자지 못하면 아침에 막 머리 아프고 머리 심하고 정신 없던 게 지금 막 그저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2: 만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다도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나 우리 할 때 영조수대다 얘.
0: 진짜로 영조수입니다.
2: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빼준다. 제가 또 이번 할 때는 참가해서 약을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2: 이 건네버시반 어떤 저는 넉달습니다. 중풍 중얼이 머리가 고리토분하고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빙빙 도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혈압도 저리 받아야 되고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어째 그리 찹니까?
0: 예 차고 저리고
2: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디인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0: 네.
2: 아이 누가 말아 자다가도 또 잊어먹고
0: 맞습니다.
2: 걱거림이 예, 예. 그러던 게 이 기억력도 돌아가고 우서 먼저 기억력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잠이 아여던 게 잠이 잘 자고 있고
0: 예.
2: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는 이 밥을 딜 때랑 몸이 영해까봐진다.
0: 네. 예.
2: 천구만 그이던 게
0: 예.
2: 그래놓고 이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해까봐지고 할까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지
0: 예.
2: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냥 누워구불던 게 그래도 5,000보씩 걸습니다.
0: 예.
2: 얼마 좋습니까? 얼마 영광스럽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 이래 활동이 좋지 경제상에도 또 유후일해 주지 해서 열가구 배달 받자 그랍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예. 네. 배달번호 5011-2797번입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예, 저도 근데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어제 서는 감에, 나 공세 부서에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아프고 정신 땡 하더나만, 그리고 신가에 앉았고, 또 손에 앉았는지 속이 자꾸 허리 아프고,
0: 예.
3: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머리 아픈 게, 거기 해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엄매하게 납니다. 이것은.
0: 맞습니다. 이 약속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노공시 온, 부수 어느 원인이가 콤파치 나쁨에서 피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이 콤파치량이 우리 몸의 수액 대사. 모든 액체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3: 그러니까 심장 안 좋아서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지 지금 심장 안 차고 침침하지다 심장 아주 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소위 안 좋아서
0: 소변이 작고
3: 예, 소변이 하게 되고 지금 허리도 아프자고
0: 예. 예.
3: 네. 그래서 활동 이번에 하니까요. 조심 활동.
0: 활동에 참가해서 예, 꾸준히 쓰십시오.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병이 깊이 든 분인데 예, 이런 약을 꾸준히 쓰면 치료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3: 들어가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저도 이제 건네 보신 한 어서는 7개월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 콩팥이 나쁘다고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4: 왜냐 하면은 예, 그냥 이렇게 소변이 작고 소변본 때면 이렇게 저리고
0: 네.
4: 그 다음에 또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이 지금 런앤이 들어서서 예, 더 합니다.
0: 네.
4: 그리고 이렇게 마목이 또 막 어떤 때는 오고, 예, 또 가슴이 침침하고, 또 혈압도 잘 엄청 알리고, 약을 예, 이전에부터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4: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 하늘에, 설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거 먹어보자고 서 그래 먹었는데, 어제는 7개월 남짓이 쓰고 보니까나, 정말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0: 7개월 썼으면, 이 약이가 네. 일체 다병약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7개월 정도 쓰면 정말로 여러 면에서 네. 효과 봅니다.
4: 진짜 어제는 70대 중반 넘었는데
0: 네.
4: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맨날 정말 예, 아파서 그러면서 예, 일도 잘 못하고 예, 이래고 살아오다가 이러네 예, 어제는 이 약을 열심히 먹고 보니까나 예, 일로 뭐 제2차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게
0: 그렇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감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4: 예. 첫점에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는 소변 잡던 게 거기 어디는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0: 다 그럽니다. 소변 잡고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뭐 백혈구 나간다던 사람들 그게 싹 치료됩니다.
4: 예. 아 그래서 예, 정말 뭐 이 다리 저리고 예, 마모기 오고 막 이럴 텐데 지금 그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0: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전에 온종 상태에 그냥 있고, 예. 어째서나 가슴이 찜찜했던 것도 이렇고, 진짜의 모든 면이 다 좋아져서, 예. 이번 활동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0: 예.
4: 예, 공부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싸서 또 먹으려고.

0: 그래 떠나게 됐습니다.
1: 훨씬 가격이 누거집니다. 예.
0: 예.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근데 보시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도 전 쓰기 남아 서너 달 전 갔습니다.
1: 예.
3: 예, 그때 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선생님 방송도 명심해 듣고, 또, 곁에 친구들을 소개해서 듣고, 그래서 그 약 접수라고 선생님 강의를 맥심해 듣고,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 약 시작에 쓰기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저 약에 이 농세 부수가 심하면서,
1: 네.
3: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 감퇴성이 심하고,
1: 농세 부수라는 게 이게 올해도 뭐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서 또 치매도 걸린단 말입니다.
3: 예.
1: 예.
3: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도 나고.
1: 예.
3: 그리고 이 전열선이 좋지 않아갖고요. 이 소변이 자꾸 밤이 더구나 소변 차수가 많으면 잠 자지 못하니 머리가 항상 구리멍텅하고 어지럽지 자꾸 나고. 그 외에 나이가 드니까 이거 속은 다 아픈 게 없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드려 이 약을 여러 달 쓰게 되면 꼭 알린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3: 시작은 주약이 두 가지가 머리하고 화살레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와 보니까 예, 무슨 위가 좋지 않던 것도 해결을 먹고
1: 아.
3: 배가 항상 부르며 이렇던 것도 예, 지금
1: 쑥 꺼져 내려가고
3: 예, 어쨌든 생각 밖으로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개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량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아무래도 쓰는 바하고는 계속 좀 더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도 참가를 사놓으려고 그래서 놔드렸습니다.
1: 약값이 절반으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천 원을 빼주니까 나이 예. 참가할 만한 합니다.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서부터 엄청 춥고 특히 또 우리 밤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럴 때 우리 고혈압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2: 네.
1: 혈압은 그냥 140이든 120이든 쭉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파열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건립 보치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립 보치안이가 주로 콩팥이 무슨 모든 면이 다 갈려야 한다까요? 이게 쓰니까 저는 또 고사에 두번 왔다가.
1: 네, 이미.
4: 그리고 콩팥이도 나빠서 소변이 영 자꾸 그래서 선생님 병이 많습니다.
1: 바로. 네.
4: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면을 다 가나야 한다까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1: 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 그것도 큰 장자에서 만든 약이 돼서 예, 일체 다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4: 독사에서 머리 항상 빙하고 어지럽던 게 이 수상이 예, 석 달씩까 지금 진행 완전을 기해도 많이 지금 어렵고 흉하던 상태가 많이 나서셨습니까? 바쁘셨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소변이 영 닿던 게 지금은 하룻밤에 만해야 혹시 두 번이지 한 번 봅니다.
1: 예, 네. 그리고 소변이 또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이 또 염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4: 옳습니다.
1: 심장도 좋아지고 뇌경색도 좋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4: 옳습니다.
1: 예.
4: 이전에 소변이 잤던 게 수량이 많아집니다.
1: 예.
4: 그러니까 적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부족하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4: 예. 이전에는 기억력이 저기 없어서 찜살 갖다도 뭐 가져갔다가 내가 번에 서고 때가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까지 합니다.
1: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이 아랫다리 맥이 없고 그렇게.

0: 영내 디디기 바쁘더니 이제 피통화 그래 그런지 이 아랫다리가 가벼워진다.
1: 예, 피가 보충되고 전기가 보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쓰면은 다리맥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단 말이 맞습니다.
2: 옳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0: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때.
1: 예, 후에 또 전화 주십시오. 예.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돼지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돼지 감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경절 연휴 두 번째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온 나라가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거리마다 어성 붉은기로 넘실거리는 이 즐거운 명절에 정겨운 연변가요로 조국에 대한 축복과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조국의 향상과 번영을 노래하는 향상의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고향산천은 나라의 생일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는 마음, 어디 가나 정겨운 내 고향을 노래한 서정가요로 이어드립니다. 김원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저국 땅은 어디 가나 내 고향을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동요에서 마련한 가요는 어성붉은 기 아래 백화원처럼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삶, 저국의 넓은 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흥겹게 노래합니다. 김상군 작사, 량춘복 작곡의 저국의 백화원을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량성호 작곡의 어성 붉은 길을 리상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힘찬 선율 속에서 우리 조국의 밝은 오늘과 더욱 빛날 내일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조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키워가고 있죠. 이어서 태옥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서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절의 기쁨을 달리는 정서로 흥겹게 노래한가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기쁨의 여행을 한철호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름도 아래 중화민족은 하나로 뭉쳐 저국의 번영을 일구어왔습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연륜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김우령 작사 허은식 작곡의 사랑하는 내 나라를 김청룡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야근은 두 가지 조합입니다.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타의 한과학이 앞면에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 황진수한타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간하기 쉬워라고 쓰리 혈배강 달러 말하고 황진수한타이 달러 말하는 겁니다. 공능이 틀리기 때문에 혈배강은 주요하게 심장 방면을 관할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우리 장기적인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보게 되면 주자를 안 해도 됩니다. 혈관이

관상동맥이라미 많이 막혀가지고서니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녹여서 없애지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주심을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예, 우리 영심자에 바쁘다 할 때는 우리 이 혈배관 가족들이 이런 그 바쁠 때 잡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직접 우리 단선디와르람 입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격식으로 입에다 물고 있게 되면 여기에 단선디와르 주요 그 처방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 삼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직접 심장이 편안해지고 또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혈배강 쓰게 되면 혈압 조절도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지금 가격이가 398원입니다. 한 과기가. 예, 지금 잠시 이렇게 값이 누군 게입니다. 예, 이제 값이 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값이 누굴 뿐더러 또 우대 활동에 주는 게 많죠. 예, 이 기회는 제일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곽 사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곽 사면 40곽을 더 드리고 30곽 사면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30곽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침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혼순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왕청,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해 분들 다니는데 어선 다 필요하고 같습니다. 나사제 가족설이 용정은 뭐 더 가차바 놓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번지방 사람들은 연길 시내 아닌 사람들은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어딘가 이래 중풍이 걸려서 반신 못 써도 좀 그 집행식구 걸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차에 앉아서 우리 저리에 안전하게 저리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짐 다 맞고 집문 앞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점차석을 좋아하지도 않았거나 그 첫감에는 집사람이 같이 일해 다니던 딜로부터 혼자 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보게 되면 어쨌든 제 짐은 다른 짐과 틀립니다. 고대료법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짐 번신은 원래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는 침은 고대로부터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침 맞아보면 알 겁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한 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 몸에 한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들을 예를 들게 되면 뭐 중풍 걸려서 반신 잘 쓰지 못한다. 그럼 중풍 바다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쉐라는 거는 양쪽을 합하면 16개 침혈을 꽂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중풍 걸린 사람들이 좀 적이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을 풀어줄 그 침도 놔줘야 되고 적 풀어주는 침 그 우열을 해서 심장 침을 또 같이 놔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뇨실금 있죠, 전립선 문제 있죠, 또 뭐 경추뼈 있죠, 견주염 있죠, 무릎관절 문제 있죠, 허리랑 아프죠, 또 요추간판 탈출 있죠. 이거 몽땅 같이 놔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품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침은 매일마다 맞게 되면 사람 견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나는 오늘 딱 사겠다 예, 결정하는 분들은 예, 20곽 이상부터는 예, 우리 혈배강 공장 측에서 또 10곽을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황진수한 타인은 한곽 가격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한곽이 30알 들어있는 게 알이 좀 큰 게입니다.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잡순다 하게 되면 예, 15일 동안 복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잡순다면 뭐 30일 복용할 수 있는 게죠. 예, 그래서 6곽 사면 3곽 더 드리고 10곽 사면 10곽 더 드리고 15곽 사면 20곽이나 더 드립니다. 옛날엔 15곽 들었죠. 이번에 많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2분 15곡부터도 우리 지금 8번 나들을 수 있습니다. 예. 네.

0: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나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 딸로 진료소도 딸로 있고 그 다음 병원도 딸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도 있고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펜탄후엔왈 이거 황진수한 타이라입니다. 크게 옆에서 그 옆에다 그 펜탄후엔왈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펜탄 반신 못 쓴다. 중풍 걸려서 이러도 못 난다. 후엔 복원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 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거 황진수한 타이라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와 남편은이 또 우리 언니도 그렇고 해서 이 소위 다이 황진산 타야하고 혈배강 쓰고 많은 허전이 있습니다.
0: 네.
2: 우리 남편의 혈압도 높은 축이고 우리 언니도 혈압 대단히 높았는데 이 혈배강을 잡수면서리 또 황진산 타도 곁들여 잡수니까 이 예, 혈병이 다 나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을 됐대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 그냥, 예, 주심화야, 그냥, 그러만이 욕구당이든지 어쩔 것 같다. 이래 없습니다.
0: 예, 주심화 처방에 다 들어가 있을까나, 예.
2: 예, 꼬리역설이, 혈압약을, 이 약 잡수기 전에 혈압약 쓰면서도, 서약을 든 혈압약은, 콩팥을 허하게 만들다지, 이러저런데 다 좋지 않다지, 다른 병이 온다지, 이랬거나, 정말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잘, 나자 아이 집대다.
0: 임상에 다 검진이 나왔습니다. 서약을 든 혈압약 오래 먹게 되면 당뇨병도 올 수 있습니다.
2: 예. 예, 선생님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약을 잡수매설에 나도 먹고 다 우러니도 잡수매에 혈압이 점차적으로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난 또 신율이 좀 났던 것도 신율이 정상으로 되고
0: 네.
2: 그 다음에 목이 마르지 않고 소변이 급하던 것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0: 네.
2: 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심장에 피를 많이 공급해주고 폐물을 제로 배출하고 녹여준다니 이런저런 증상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0: 네.
2: 가만히 생각해볼까 어때 이렇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도 이렇고 이제도 얘기를 했지 모기도 아예 마르고
0: 네.
2: 소변이 그리 급한 것이 다 해결되는가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정말 이 약이 다른 약보다 다 들립니다.
0: 네.
2: 지금의 이학 전문가들 몇십 년대 연구로 제조됐고 림상을 거쳐 난 약이고 또 몽땅에 좋은 천연약대로 제조되기 때문이라고 세게 쓰면서를 알고 있습니다.
0: 집에 아버님도 반신 못 쓰는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언어장애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황진수한 예, 타이가 들어갔어요.
2: 특히, 예. 특히 선생님이 심장 투자를 하라는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선생님께 가서 다시 진행을 해보니까 아 이거 이 약 쓰면 된다. 특히 황진수한 타이가 예. 이 중평 후기증 이라면 다 좋고 이 그런 저자라는 사람들께도 매우 좋다니까
0: 저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약수
2: 예, 예. 할 필요 없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까딱 이렇습니다
0: 예예
2: 예. 혈지도 예 이전보다 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어째서나 이런저런 병이 다 나아질까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0: 네 예.
2: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제는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예. 심장 제재로 우리 남편의 안건 더 말할 수 없는 좋은 일이고 예. 중풍을 혈질환 혈압이 심장 따져가 중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롱 자신심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예. 오늘도 선생님의 좋은 약을 항상 딱딱 그저 이래 알선해줘서 우리 가정에 정말 이전에는 항상 고통스럽고 그저 근심을 쌓인 데어준 행복밖에 남지 않고 건강이 좋으니까 항상 웃음밖에 없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 정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나도 이거 예, 현재 건강하고, 네, 이거 황진산 차를 먹고 도와준 거 얘기하겠는데,
0: 네.
2: 내가 아니고 우리 집에 아바이, 이렇게 네. 중국에 3년 전에 왔습니다.
0: 어.
2: 중국에 와가지고, 예, 약도 많이 쓰고 저 단 거 다섯인데, 허전히, 병원에서 출원에 조금 허전히 있었는데, 지금 또 어떤 시간이 지나니까, 예, 제프이 왔는지, 점점 더 한다.
0: 네, 제프 여러 번 옵니다. 예.
2: 숨이도 흐르고, 뭐, 좀, 예, 물 먹어도 그렇고, 작물 조금 이렇게 먹어도, 예, 자꾸 깨끼고, 그런 반신을 잘 못 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하는 게 발음이 똑똑하지 못하고, 으르르라고 이랬습니다.
0: 네.
2: 이런 상태에서 뭐, 어제는 포기라고, 어, 죽지 않으면 되지, 하고, 그래서, 야, 그치, 저거도 이게 좋담, 이거 달고 있고, 저거도 참 저거 사다 먹고, 저, 아무 약이다, 일단 좋다 먹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 안 납니다.
0: 네.
2: 그런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저기, 중풍에는, 이제 강하고, 이게 황진산 차이가 좋다는 것도 물어보고, 이거 예, 싸서 도와줘 시켰습니다.
0: 네.
2: 그, 이거 싸서 먹고, 예, 한 보름이 됐는데, 이 효과가 벌써 나타났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숨이 흐르든지, 숨이 슬 흐르고,
0: 네.
2: 그 다음에 반신 불수돼서, 이거 이렇게 예, 앉았다 일어나서 불수 때리고서, 예, 막 넘어져지고, 뭐 지구야 일어나던 게 지금 한참부터 벌써 일어난다.
0: 네.
2: 그래, 그 어느 장에 와서 말을 어라고 이래던 게 지금은 완전히 우리 정상적인 사람처럼 똑똑하진 않아도 걔도 말하는 거 알아들을
0: 알아들을 수 있죠. 예, 예.
2: 예, 미네멀
0: 그래도 대단한 게
2: 있어. 예. 걔도 뭐 달라 뭐 먹겠어 여기 손님 인사할 줄도 알고 이렇게
0: 네.
2: 저는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그래서 생각밖에 이렇게 힐려강하고 황진산 차이를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너무 잘 나가지고 내마 이런 혜택을 보겠나 모두 이렇게 우리 집 아바이처럼 이렇게 예 고생을 하고 모두 중풍이 와서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약을 좀 알고 받으시라고 이래 내 훈장 감사합니다.
0: 아, 예. 좋은 일을 하죠 지금. 네.
2: 예,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제품 가져다
0: 예.
2: 줘서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첸정산 여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속에 또 견정산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번역하게 되면 견정산입니다. 예, 이 첸정산이란 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본다 할 때, 첸정산은, 주약이 그 왕칭른, 그러니까 이링가의 추어의 역임에서는 우리 부양황우탕 이 처방이고 그 다음에 이 첸정산이라는 거는 양氏加창方이라는 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입니다. 그래서 이 첸정산은 주약의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신경 주위에는 이런 가래들을 몽땅 청결해내가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복용 한 잔다.
0: 네.
3: 저는 뇌혈관 병이 있어서 이 약을 썼습니다.
0: 네.
3: 이 약 쓰기 전에는 뇌혈관이 많이 막혀서 우울증이 자주 나고 항상 물이 흐리멍텅해서 물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낫지 않던 게 중독하고 했댔습니다.
0: 네.
3: 그래, 입과 눈이 비뚤어져서 밥 먹을 때면 이게 자꾸 흘리고 이거 벌리기 바빠서 밥 먹기 힘들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로 계약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도 나옵니다.
0: 네.
3: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았는데 혈압은 어떤 정상이 돼서 지금 혈압 약도 끊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선생님 친구 어찌나 효과 좋은지 네, 선생님 친구로 내 했습니다.
0: 네.
3: 딱 나오니까 어찌나 효과 좋은지 선생님 친구 최고입니다.
0: 아.
3: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구를 잘하는 선생님은 내 처음입니다.
0: 예.
3: 친구 내 많이 맞아봤습니다.
0: 많이 맞아봤죠. 예.
3: 예. 그리고 지금 나온 황진산 타이 효과, 너무 좋습니다.
0: 대단히 좋습니다. 예.
3: 예. 더 정신이, 이거 쓸까나 더 정신하고, 예. 이거 매일 누구 모르겠습니다.
0: 그리고 어머님한테요. 황진산 타이 여기에 들어간 그 첸정산 첸정산이라는 게 이 처방은 짬은 면풍 치료해주는 처방입니다. 그냥 딱 맞습니다.
3: 예. 그래 우대에 지금 너무 좋거든요. 약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예. 이번에 우대

0: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천정산이라는 건 지풍지라고 말합니다. 지풍지, 바람을 없애준다 이런 게죠. 그래서 우리 그 면풍이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소리, 창문을 뺐어 열고 소리, 고요팔에서 얼굴을 딱 대고 소리 잤다. 이렇게 되면 바람 막 이튿날 딱 일어나게 되면 입가는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딱 맞대고 소리 막 추위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입가는 비뚤어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가? 기실은 어째 그런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혈액순 해야 된다 이랬는데, 기실은 이 천정산 처방은 이거 면풍 치료하는 데는 혈액순환 이거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그 신경계통, 신경계통 그 주위에 가래가 깨서 그렇습니다. 깨면 이 가래란 거는 만약에 따뜻하게 되면 그거는 다 용해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람 세게 분다 할 때는 그 가래가 응고됩니다. 응고되게 되면 그 신경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러면 입관운이 한쪽으로 쭉 비뚤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치료하수 하면 일단 뭔가 취풍화탄한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약 처방이가 주요하게 준여에는 바이푸즈, 전여에는 전시하고 장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시여라는 거는 이게 특별합니다. 요거는 황주에다 잡숴야 됩니다. 이 술을 한 본신이가, 이 제가 말하는 거는 공업용 이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배주라면 몽땅 공업용 알코올을 깼다가서 뛰어가지고서 만든 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롭습니다. 이렇게 술이라는 게 우리 황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주에다, 우리 그 설명서에다도 썼습니다. 특별한 이런 환자는 황주에다 먹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면풍이라 맞았다 이런 분들은 이 황주에다 잡수는 게 좋습니다. 이 황주가 한 개의 약재로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요. 황주는 이 모든 이런 중약재를 이 얼굴 그자글로 해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게죠. 그래서 중의에서는 약을 쓸 때 꼭 이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 병이가 위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다리 그쪽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약 쓰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 치료할 때 효과를 잘 볼 수 있는가, 한 방면은 우리 침을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방면은 어떤 약재들은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제가 약을 딸러 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풍 치료할 때 고델로부터 영유명한 그거나 그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진구요리 거기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세 가지 처방했습니다. 하나는 쌍황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부양황후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小续明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황후탕, 우리 이 처방에 부양황후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小续明汤증 이런 다 할 때는 거기에 없는 처방은 제가 또 만들어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小续明汤 거기에 약재가 모두 12가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6가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에.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뭡니까? 저는 또 혈압도 높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각종 다른 병원 가서 치료 많이 했습니다. 침도 맞고, 근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갖고
0: 예.
3: 이번에 저기 저 뭡니까? 선생님이 저 말씀하시는 혈배당 쌌습니다 어제.
0: 예.
3: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
0: 예.
3: 근데 저 뭔가 효과 없이 못 좋다니까 나도 좀 써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활동이 됐으니까.
0: 그래.
3: 뭐 평상시 약과 별로 차이가 없고 지금 부짐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0: 그래서
3: 목소리 많이 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또 이전에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인지 또 풍수빵 많이 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먹어보려고.
0: 그래.
3: 어제 조선족 분들이 배달합니다.
0: 네, 예.
3: 그래 배달하는 게 제도도 참 좋고 그렇지 한족도 그렇지 좋지만도 조선 사람 배달하니까 언어가 통하고 참 좋다.
0: 그래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얼마나 좋았어요.
3: 예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0: 네.
3: 저한테 감사드립니다.
0: 예예. 예.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 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럼 쇼슈밍탕증은니 이 쇼슈밍탕이란 건 누구이 발명해냈는가 하면 당나라 때 순수묘 그 어느 책이 있는가 하면 베이지 천진药方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천진이方이랍니다. 이方이란 건 날개란 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된 그 약 처방입니다. 여기에 주요하게 마황, 후즈, 생장, 대다신 약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지, 싱를, 황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째서 제가 조합해 주는가? 한 방면에는 모자라는 것이 있겠지만, 한 방면에는 이게가 적감에 답숙일 때 꽉 세게 답숙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그거나 이게 모자란 이런 약들은 이게 너무 센 약이 마황이라면 대단히 센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독과가 서로 이 약 처방과 조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공능할 때는 질간차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중풍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심근경색이나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런 질병이고 엄중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늘리 효과 보는 것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간차, 승간차로 뜯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슝하고 발설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뒤에 여섯 가지 약재는 우리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여섯 가지 약재는 없는 겁니다. 없으면 제가 그걸 보충해줘야 되죠. 근데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환자분들 자꾸 저한테 오라는 거. 항상 환자분들은 그것은 글쎄 어디 좋다 하게 되면 싸 잡을 수 있는데 우리인데 환자들 보게 되면 다른 데가 다 잡숴보고 치료해보고 효과 못 볼까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저한테 찾아오게 되면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더 많이 할 건 더 많이 없고 적게 할 건 적게 없고 없앨 건 없애고 이걸 제가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찾아오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무슨 뭐 저한테 와 딱 약 사라 이런 것보다도 일단 저한테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고서 내가 치료해보겠다 그러면 활동에 참가하는 게고 치료할 필요 없다 그러게 되면 못 드는 것처럼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슈밍탕은 주약이 肢体瘫痪 이렇게 완전히 탄환 말합니다. 그리고 반신부수이 반신 못쓰거나 마목이 오거나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말을 꺽꺽꺽꺽 대거나 어떨 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뇌유축이죠. 그 다음에, 코연 와이시, 입가눈이 빗돌아 올라갔거나,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증상이가 어떤 증상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 중풍 처방은 세 가지를 말했죠. 쌍황, 이거는, 쌍황탕은 주약이 우리 그 허혈을 없애는 게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제대로 하는데, 근데 이런 중풍 맞았다 할 때는 쌍황탕도 들어가야 됩니다. 쌍황탕에 황치하고 그 다음에 그 황발, 황친, 황친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황제가 들어갔다 해서 쌍황탕이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재 같이 들어간 건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환자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제가 장상세히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천정산 이거는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얼굴에 신경에 이런 가래가 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없애주고 바람을 없애주면서 이 비뚤었던 게 제대로 돌아오게끔 한다 해서 첸중산 이런 이름을 가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첸정산이가 맞습니다. 그 외에 우리 빠전탕 이거는 기를 보충해준 네 가지야. 피를 보충하는 네 가지 약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겨울 방학 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양상곤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한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약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중앙의 폭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류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상곤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서쪽으로 삼사리쯤 걸어 갈림길에 이르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았다. 백독회였다. 그는 역검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했다.
1: 아휴, 참호장, 속이 터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겁니까?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0: 역검령이 웃으며 말했다.
1: 어제간이 마음을 졸였나 보군요. 지도를 갖고 왔겠지? 그럼요.
0: 역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또 누가 왔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군사위원회 이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희성과 이국 전원이 와 있었다. 홍군을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1: 참호장, 어서 갑시다.
0: 백독기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백독기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좋은 날씨가 가끔 오가며 몸을 움직이었다.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백독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백덕현은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당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휘부로 보고하러 갔던 것이다. 총주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해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토르라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부분이 당주왕과 주왕 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황홍구를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전이 말했다.
1: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리특에게 삼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백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려앉다. 리특이 백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1: 백군장, 청지가 보낸 겁니다.
0: 조항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명군과 직속기관을 데리고 멋대로 떠났으며 그동안 모태통과 주울래의 도망주의 로선을 따르면서 벌써 수십만 전사들이 목숨을 헛되이 잃게 했다. 당신들은 왜 몇몇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따라 혁명 역량을 흩어놓고 적한테 리롭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팽독회를 보고 부대를 거느리고 악의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팽독회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구겨놓으며 벌컥 화를 냈다.
1: 도망주의 노선이라니! 누가 도망주의 노선이란 말입니까?
0: 리특도 기죽지 않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말했다.
1: 조항이 말도 없이 갔으니 도망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0: 백덕회가 목청을 높이었다.
1: 북상하자는 방침은 벌써 정한 겁니다. 장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방침을 재평하는 게 어찌 도망주이란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백덕회, 경고하는데 더 고집을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0: 리특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었다.
1: 장정을 시작할 때 당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지요?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진정치위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0: 백덕현은 버럭 화를 냈다.
1: 됐습니다. 됐어요. 덕희동제,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0: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팽독회를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특한테 다가갔다.
1: 리특 동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지는 오늘 명령을 받고 팽독회 동지를 설득하러 왔는데 팽독회 동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홍군입니다. 한 집안이죠. 지금 조항은 북쪽으로 가려 하고 창국도 동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만약 남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아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사방명문 동지들이 남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1년도 못 돼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먼저 갈 뿐이죠.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리특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고 왔다.
0: 모태똥은 전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1: 여기 리부 참모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0: 하지만 홍군 대학에서도 사방면군에 몸담고 있는 전사들은

0: 글쎄. 리틱은 정표를 받고는 말이 올라 기병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침내 중앙홍군과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천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홍군 전사들은 일군단이 있는 고제로 출발하였다. 팽덕해와 모태동은 삼군단의 맨 뒤에서 걸었다. 팽덕해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가 물었다. 장국도 무리들이 또 뒤쫓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모태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남하를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남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팽덕희는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 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한 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악의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시간 죽음의 골짜기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윈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태동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놨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차분히 되새겨 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로린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았다. 모태동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 동지, 주석 동지는 군사일을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태동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 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호호호,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0: 모태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모석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주왕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이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2: 주군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 모태동이 물었다.
2: 중종생 동지 말입니다.
1: 뭐, 중종생?
2: 모태동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중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0: 조크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태동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강습소에 와서 모태동의 강의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몰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동은 정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동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정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명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정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제 말이 전해난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섬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이명 분자라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횡군을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방호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의 서기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섬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정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구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0: 장편 소설.
1: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0: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0: 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경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규정 저촉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 서역과 여객 운수 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관리 통제, 력의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로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 진입, 표 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 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길, 나아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양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밀하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영향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 장소로서 안전생산 감독 관리 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 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 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우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원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원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 여객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소비 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 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조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춘에서 중대대상건설, 중점기업운영, 명절기간 안전생산과 시장 공급보장 등 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중국건설에 관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 기간 수송 보장 사업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0: 각 방면의 시종 관찰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 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재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 생산, 재련 공예 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 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 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채홍성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지능 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채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안전 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 안전 정황을 료해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식품 안전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 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 통제와 응급 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제5회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 기억과 가국 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관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듯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중앙민족대학무용학원의 동무, 연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주당위 선전부의 지도하에 주문화예술계연합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 통상구와 훈춘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돈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예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 관리 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문화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 요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조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

지하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호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0: 댓글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석통,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특수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식전이 아닙니다. 공복이.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을 말해서 공복이라 합니다. 보통 거저 식전이라면 30분 전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공복에 복용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한각은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3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거기에 또 천은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는 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이 기회는 아주 이용할 만한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보통 저녁에 그 식후 한 30분 자외에 드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15각에 1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명서방은 한각에 598원인데요. 15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가를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알아주는 우수한 눈병치료 제품으로서 전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성분, 몇 가지 제품,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 국경절 맞이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활동 가운데서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모두 뭐 국가 비준엄마가 있는 약품 비준엄마가 높은 이런 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제 장수로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어떠세요? 언제나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제나 나이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나오고 예. 밥도 마셨고 가슴이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그랬겠죠.
2: 근데 약 써도 크게 말아 효과 잘 보지 못하지 하다가 이 방송 듣고 어쨌든
1: 주고 원기를 도와주게 됐고 소화 功能을 촉진시켜주고 경락이 잘 소통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수면을 보증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가 부선종양 해소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없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변동하지 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이 한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8가지 성분 자체는 중약자 가운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근본은 원기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들 가운데서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록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0: 현지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소화기통을 도와주는 여기 복룡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개별적인 성분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공룡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룬장 통변해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가 충분하게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변 노폐물이 배출도경, 독성물질이 배출도경은 기본으로서 세 가지 그 도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는 호흡계통, 하나는 피부, 주요하게는 그런 피부는 땀을 통해서 호흡기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그 폐기가스를 배출하게 돼 있고 주요하게 대소변을 통해서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제일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충분하게 보충했습니다. 황차 여기에 수면을 보충하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이런 성분인 원지하고 진주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잠이 너무 잘 오네. 기억이 잘 되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 자체는 양신하는 심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후엔 눈을 돌봐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독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부산쫑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곰팥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고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해도 이게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해고변, 구변이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 남성 포함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뭐 많은 중약에 그 국한성이 있게 되었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록각교가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바지텐이 여기 들어갔고 우순이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부산장양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곰팥 자신이 그 역할 가운데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귀의 소리가 해결받는 이걸 제외하고도 특수하게 곰팥 공룡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성들이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뭐 요실금이 생기거나 단백질 혈뇨가 나가는 게 해결받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뭐 부선장양하는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조설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이러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하루에 한 번 이거는 딱 뭐 식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시간 전,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게 되면 충분하게 공복에서 우리가 한참, 뭐, 7, 8시간 잤으니까 그간에 속이 뱄는데 많은 영양이 흡수될 때 이거 드시게 되면 영양이 콱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되게 되었으니까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장수로방을, 그러니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어째 이거 썼는가 하면 예, 저는 이 그런 뭔가 뭐 간도 그렇게 안 좋습니다.
0: 간과 콤파치 아주 중요한데 이 간과 콤파치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어떠세요?
2: 예.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소변 출입도 자주 밤에 온밤 댕깁니다.
0: 예.
2: 그러니까 간 그 콤파치
0: 간과 콤파치는 네. 허상 영양 주고 좋은 효과를 받아 같이 좋은 효과 영양 받아도 같이 영양 받는 그런 장기에 속합니다.
2: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영식이 아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 장수로만 이거는 복용 한 넉 달 했습니다.
0: 예.
2: 네. 그런데 지금 이 맹감의 소변 출입은 확실히 숫자가 네 번 다섯 번이든지 그래서 두 번 갑니다.
0: 곰팥공이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 예, 네, 효과용 좋습니다.
0: 곰팥이 예, 모든 장기를 관리하는 데서는 오장을 관리하는 게 곰팥이라지 않습니까? 심장 특히 예.
2: 예. 네. 그래서.

0: 이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이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장수로방이라는 데 그만한 일리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이 그런 약을 좀 더 사자고 자문하고요. 그다음에 이 몸소통을 자문하자고 그랬다.
1: 예, 말씀하세요.
0: 지금 오빠가 지금 예,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또 누워서 예, 이거 하는데 누워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1: 예. 예,
0: 몸소통은 이거 그런 민감에 심장도 좋다 하고 그다음에 이 중풍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 이거 동영하면 어떻게 했는가 참.
1: 예,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오빠분이 이미 중풍에 오셨다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이 네. 너무 뭐 두 말할 것 없이 우수한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몽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기본 2차, 3차로서 체포해오는 거는 물론 막아주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풍 후유증으로서 불편한 점들이 경락이 수통만 되면 다시 체포해 오거나 혹은 이미 막혔던 게 그게 풀리게 되게 되면 기본 정상 공능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호세, 통증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줘서 이런 종합으로 좋아지는 눈찬 퉁변해주는 성분도 들어갔고 여러모로서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인공사양 중풍에 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죠. 그리고 인공우황 그리고 물섭뿌리 농축분 이렇게 다른 처방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좋은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몽속통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이 바로 몽속통이니까 오빠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장수로방 이거 싸고 우리 오빠는 이제 몽소통 사서 대접시키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영락 없습니다. 여사분은 장수로방, 오빠분은 예. 몽소통. 이 몽소통은 예. 또 일약 이세로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고약도 또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0: 아, 좋구나.
1: 너무 좋습니다. 몽약에서는 알아주는 막힌 걸 풀어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예.
0: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한 가지 좀 문의하더라고요.
1: 예. 말씀하세요.
3: 이 장수로만이 지금 새로운 약이 지금 저는 저 이제 항상 소변을 앓습니다.
1: 예.
3: 소변 밤이면 잘 수 없다면 이럴 수 없다면 저 임시한다면 발전하지 6번씩 일어나지, 그 다음 고르랑 힝아, 자세 못하니 고르 힝아지, 띵아지, 아, 이래면 고3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못 추겠다.
1: 예.

0: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콤파증 콤파대로 점점 더 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장수유로방 가운데서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부선종양해서는 이런 특수한 그 고리를 틀어지고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기본 원기를 돋아주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 호흡계통을 포함해서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되게 되면 점점 소변차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면 그리고 잠을 도와주고 기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갖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는 그런 여러가지 증상 개선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몇천 년 내려온 이런 장수 처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선생님 그럼 약 쓰는 걸 합시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방송 통을 뜨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어지럼증이 생기 나던 게 약점이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아, 경락이 잘 소통되는 성분, 호수에 통증해주는 성분이 얼마나 이게 많이 들어간 인공사행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그 분말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그래서 혈압이 나쁜 것도 동사해줬고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계속 후들후들 떨기며 답답하고 숨이 잘 안 나. 또 일상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그래서 숨이 차던 것들이고 저 집에서나 어디서 쿵 소리 나도 날렸는데 이젠 날라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이 약이 이렇게 써서 선생님 배달받아 도착했습니다.
0: 예, 멍석통은 지금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막힌 게 있으면 경락을 빨리 소통시켜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빠른 제품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저도 몸소통을 두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예, 이미 전에도 국사에 두 번 내 왔다 갔습니다.
0: 예.
4: 그래서 항상 머리가 흐리토번하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밤잠도 잘 못하고,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많은 병이 많습니다.
0: 예.
4: 많은 병. 자꾸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몸소통을 쓰기 시작한 게 예. 이게 다른 약과 달리 영 효과가 흡수 여기서 그런지 영
0: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몸소통을 빨리 속이란 건 빨리 통은 예.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 힝하고 어지럽던 게 이래놓고 혈압이 온정되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잔다.
0: 기본입니다. 예. 예.
4: 예. 예. 그리고 저기 면역력이 약해서 오가는 감기 하던 게 지금 이 약을 먹으면 한 후보던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서 영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예, 신심이 예. 생기죠. 예, 예.
4: 그리고 아랫다리 맥이 없다는 게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아랫다리 맥이 없다는 게 정적으로서 원기 부족입니다. 예, 예.
4: 그렇습니다.
0: 기혈 부족과 예. 원기 부족입니다. 예.
4: 예.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여러 면으로 한 가지를 보긴 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봅니까? 그래서
0: 그렇죠.
4: 저는 어쨌든 이 약을 계속 쓰기로 해서 예. 이번에 싸다고 그럽니다. 예.
0: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을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수한 선택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이라는 건 통한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제품 자체는 모두 그 한 각 안에 300알이 들어있는데 20알씩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30분 자후에. 그러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만약 30알씩 드시게 되면 뭐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0: 되어 있는데요. 1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는 제품하고 붙이는 제품. 붙이는 제품은 반신불수면 반신불수 그 침혈에다 붙입니다. 침혈에다 붙이는데 그 그림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부위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치 관련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 전열선염이 있는 분들, 전열선 그 혈에다 붙이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유선염이 있는 분들, 모두 그 한각 안에는 야두펠이 들어있는데요. 이 그 작은 두각이 들어있는데 작은 한각 안에는 네펠스에서 모두 야두펠이 들어있으니까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에 제가 그 텔레비 각본을 봤는데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지금 우리 아저씨 이 멍석통 쓰고 있습니다.
0: 멍석통 예.
2: 예. 우리 아저씨 노신 사에 걸려댔습니다.
0: 예.
2: 그다음부터는 항상 어지름 수에 나고 거리띠 하고 그다음에 이 골에다가에 딱 두꺼비를 씌워놓은 것 같아.
0: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2: 예.
0: 많습니다. 맡긴 분들은 그래요.
2: 예. 정시 한나투 아이 나고에 걔부터 기억도 좀
0: 많이 떨어지죠.
2: 예, 많이 떨어지고.
0: 경락이 막히니까 기억이 떨어지고.
2: 또 하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그렇게 첫째는 혈압이 그냥 자꾸 이렇게 56이 됐습니다. 높은 거는.
0: 예, 예. 높습니다.
2: 예, 그리고 또 아래 혈압은 100이 되고 이래 놓을까 예, 혈압이
0: 아래 것도 높고. 예.
2: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에 아이 나고 예, 예.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아용 좋습니다. 어전에 이 골이 자꾸 정시아이 나고 희하고 두꺼비 희하는 같던 게 좀 그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자꾸 맥이 없고 피곤하던 게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놓거나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합니다.
0: 아 그렇죠.
2: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순 다음에 맥이 나고 다리도 헷가바지고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또 이 반소대용 자사 됐습니다.
0: 네, 콩팥을 도와주는 게 기본입니다.
2: 예, 예 콩팥용 잘 도와준단 말입니다. 예. 한달 밤에 너도 뻔 일어나고 나면 쉰 것 같지 않을까나.
0: 그렇죠.
2: 예. 갓도 원래 식사라 조금 했는데 그런데 어제는 한달 밤에 딱 두 번밖에 안 일어나거나 살 것 같답니다. 그리고 예, 예 식사도 또 원래 밥 조금씩 잡쌌는데 이게 잡순 다음에 또 얘 식사도 잘한다.
0: 그렇죠.
2: 그리고 얘 이게 어쨌든 원기도 봐주고 이거에 노신사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멍석통이 최고입니다.
0: 예, 네, 그렇죠.
1: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도 천리적 함의가 깊은 수필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수필 제목은 세월이 약이라이고 다음 준비한 수필 제목은 습관의 딜레마입니다.

수필. 세월이 약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품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이별, 뜻밖의 실패, 사람 사이의 오해와 상처,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은 허무함. 당시에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영혼이 아물지 않을 것만 같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희미해진다.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것은 결국 세월이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한다. 어릴 적에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의 수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말이 가장 진솔하고 깊은 삶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약으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조용히 치유해준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모든 감정이 날카롭다. 사랑할 때는 온 마음 다해 열정을 쏟고 상처받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한다.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잠시의 실패에도 미래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좌절한다. 그때는 아픔이 너무 선명하고 현재 갇혀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밤잠을 설치고 혼자서 수없이 되새기며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괴로워한다. 스스로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아픔이 지속될 것처럼 느낀다. 나도 한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적이 있다. 진심을 다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소용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고 스스로도 언제 괜찮아질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픔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픔은 강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시간만이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슬픔을 피하려 하고 상처를 빨리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억지로 잊으려 하고 감정을 눌러두면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언제든지 다시 아프게 한다. 하지만 세월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가 상처를 마주하고 슬픔을 느끼고 모든 감정을 충분히 겪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세월이 약이 되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과 익숙함에 있다. 당신 견디기 힘들었던 아픔도 매일 조금씩 마주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진다. 슬픔이 익숙해지면서 마음은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고 상처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서서히 둥글게 깎인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억은 남지만 그 기억이 갖다주는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예전엔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가슴 아팠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떠올릴 수 있는 추억으로 바뀐다. 세월은 단순히 상처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더 깊은 약이다. 우리가 겪은 아픔은 헛되지 않다. 실패와 좌절, 이별과 상처를 겪으며 우리는 더 깊은 마음의 깊이를 갖추게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삶의 무게와 소중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을 상처를 통해 배운다. 날카롭고 예민했던 마음이 세월의 약을 먹고 부드럽게 다듬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삶은 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번갈아 찾아온 것이 삶의 본질이다. 젊을 땐 행복만을 추구하고 슬픔을 피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슬픔과 상처도 삶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세월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쳐준다. 기쁜 순간은 소중히 간직하고 아픈 순간은 견디며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겉으로 웃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저마다의 깊은 아픔과 후회를 품고 있다. 누구도 삶의 상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고 모든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처럼 느꼈던 일도 몇 년 뒤에 돌아보면 작은 굽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세월이 가진 힘이다.

세월이 주는 치유의 약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아픔이 생기면 빨리 잊으려 하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치유하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 상처와는 달리 서두를 수가 없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이 있고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빠른 해결만을 추구하면 진정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는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다. 세월의 약은 즉효약이 아니다. 천천히,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어루만지면 근본부터 치유해주는 묵직한 약이 된다. 때론 세월이 너무 느리다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 아픔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견딘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젠 아픈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괴롭지가 않다. 여전히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 후회와 원망 대신 감사함이 남고 아쉬움 대신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 세월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세월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절망을 위로해주고 나의 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약이었다. 살아가며 앞으로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아픔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세월이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필로소필 습관의 딜레마 우리는 매일 습관과 함께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수많은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진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걷는 속도, 생각하는 패턴,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방식까지 모두 오랜 시간 반복되며 몸과 마음이 새겨진 습관이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은 삶을 바꾸고 나쁜 습관은 삶을 망친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습관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묻고 풀어내는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서 자신감을 길러준다. 습관이 쌓여 개인의 성품이 되고 성품이 쌓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문제는 습관이 익숙함을 넘어서 고착화될 때 시작된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습관을 만들지만 그 편안함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습관의 딜레마이다. 익숙한 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마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이 없고 정체된 삶일지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쁜 습관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넘어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 방식까지 제한한다.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가장 흔한 딜레마는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는 습관,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반복하는 습관은 누구나 고치고 싶어 한다. 머리로는 잘못된 것을 알고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익숙한 습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습관의 무서운 점이다.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며 무의식에 깊숙이 새겨진 몸의 기억이기 때문에 단순한 다짐과 결심으로는 바꾸기가 어렵다. 습관의 딜레마는 좋은 습관에서도 나타난다. 꾸준함이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고집과 경직으로 변한다. 자신이 가진 방식만 고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방식, 사고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시대 변화와 환경의 흐름에 맞춰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과거의 성공을 만드는 습관이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습관의 딜레마이다. 나 역시 습관의 딜레마를 경험해왔다. 늘 비슷한 시간이 일어났고 비슷한 일과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왔다. 저기에는 이 규칙적인

습관이 삶을 정돈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일이 틀에 박힌 듯 반복되며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려고 해도 익숙한 일과를 깨는 것이 불편했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고정된 사고습관이 발목을 잡았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멈춘 삶. 익숙하지만 지루한 일상이 바로 습관이 만든 딜레마의 실체였다. 더 깊은 딜레마는 마음의 습관에 숨어있다. 사람들은 행동의 습관만 바꾸려고 하지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사고와 감정의 습관이다. 늘 자신을 낮추는 생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작은 실패도 쉽게 좌절하는 마음의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크게 제약한다. 이런 마음의 습관은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의 행동을 바꿔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사고 습관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습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본 토대는 바로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 문제는 집착과 고착이다. 습관을 삶의 도구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자신을 맞추고 종속시키는 순간 딜레마가 시작된다. 익숙함이 안주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 갇혀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현대인이 더 깊은 습관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세상은 매 순간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정보와 방식이 쏟아지지만 개인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맞춰진 습관이 현재 삶과 어긋나면서 혼란이 생기고 변화하려는 마음과 익숙함에 머무르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이 갈등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습관의 딜레마이다. 습관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습관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저항감이 생기고 더욱 고착된다. 오히려 습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습관과 불필요한 습관을 구분해야 한다. 안정감을 주는 습관은 유지하되 성장을 막는 고착된 습관은 조금씩 틀을 깨는 것이다. 한 번에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누적하며 무의식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습관의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 규칙과 꾸준함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틀을 깨는 시도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걷고 늘 하지 않던 일을 소소하게 시도하며 익숙한 틀에 작은 변화를 내는 것이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고착된 사고를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습관은 삶의 기본 틀이지만 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때로는 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습관의 딜레마는 안정과 성장의 갈등이다. 인간은 안정을 원하면서도 성장을 갈망하는 모순된 본성을 갖고 있다. 습관은 안정을 주지만 성장을 제한하고 변화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불안정을 동반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 딜레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를 안고 균형을 찾는 것이다. 좋은 습관은 꾸준히 유지하며 삶의 기초를 다지고 고착된 습관은 경계하며 유연한 삶을 사는 것. 익숙함의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의 딜레마를 이겨내는 진정한 방법이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우리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습관이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익숙한 틀에 갇혀 정체되지 않고
꾸준한 습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방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리 활동을 합니다.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같은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우리 활동이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두 가지 명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한 곽을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4곽을 증성해 드리죠. 예, 장약 심리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소개해 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보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번약 4곽을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활동에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하고도 20일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오래 잡수죠. 왜냐하면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6곽을 증성해 드리죠. 예,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면서 한 곽이 100알씨 보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하고도 10일 좌우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그리고 양식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그 고급적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리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습니다. 세 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 주죠.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집안의 공기를 아주 맑게 해주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를 한참 커팅에 캐놓고 사파이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큰 대비가 알립니다.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은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리죠. 예, 과민성 비염이람 있는 분들 이불 거수기를 씌우거나 혹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보면은 재채기도 하고 코안이 간질간질하고 이러던 분들도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코안이 간질거린다거나 재채기도 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반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에 900g짜리인데 예전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400g짜리였습니다. 예, 900g이기 때문에 분야에 아주 크죠. 예, 우리

0: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지금 보면은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든가 풍습성 심장병, 백신병, 그리고 심부전이 그리고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 이 심근경색형 관심병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그 이 그런 장약 심리방 배달 받고 보면은 그 약과기 이게 서상약이면서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보면 서상의사가 선호하는 주치공능이 맨 위에 적혀져 있고 또 그 아래에 중의가 해성하는 주치공능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서상의사는 이 혈액형협심증을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심근경색이라는 어떤 병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 주는 관상동맥이 일부 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다시 말해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우리 심근 세포가 30% 죽어나갑니다. 주요하게는 관상동맥으로 인한 협착이나 피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관상동맥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심장 근육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이 관상동맥에는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심하게 막혀가지고 지자를 몇 개씩 넣는다거나 또 이 지자를 넣는 이런 것도 하지만은 또 대동맥에서 관상동맥이 하류로 중간이 그 막힌 부분을 건너뛰는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이 다처를 지금 하게 되는데 칼슘하지 않고 지금 다처를 해준다. 이 소황을로 지금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내버리면은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침투돼가지고 섞어붙어 있어가지고 치과에서 지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서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 방송 들을 겁니다.
0: 예.
2: 활동 더 좋대요.
0: 예.
2: 제가 내가 돈 선물을 주고 합대다.
0: 예,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원래 우리 아버님 중풍이 걸려가지고 영 고생이었습니다.
0: 예.
2: 못하고 밥은 못 먹고 중풍을 바깥에 수리면 못하고 예. 어쨌든 한마디 말해서 예, 자립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못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저녁 쓰이고 밥 먹자고 소리치고 그다음 떨고 이래서 소리 안에서 이러고 경력 없고 이래다가 소리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소리 선생님이 어느 때 강의를 듣고 소리 우린 중풍 치료 못하는 병인가 했습니다. 경기가 들으니까 나 예.
0: 중풍이 치료하기 힘듭니다. 원래
2: 예. 그래 등이

0: 너무 조금 넘었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 약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명약이 같습니다. 우리는 예. 예. 사람을 예. 다시 예. 죽어가는 사람 그저 내일 죽는다 머리 죽는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게 살아났거든요. 예. 정말 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하, 예. 예. 예. 약을 잡수고 오래 살아야죠. 예.
0: 예. 아마 때문에 너무나 그러고 늙고 뭐 원래 그 내 기력이 없는데다가 맥이 없고 신경질이 나고 밤을 못 자고 밤만 먹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기력이 없어 뭐저 시야 하던 게 지금 영 똑똑해졌습니다.
1: 아잘이다
0: 그러니 말하자도 뜨뜨뜨 말이 안 나가던 게.
1: 예.
0: 영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미리 똑똑하고 이렇게 좋은 약을 소개를 해줘서 우리 좀 다시.
1: 선택을 잘 하신 거죠.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소개를 해도 선택 아예 하면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0: 아, 그래야 죽어야죠. 예. 아, 그래 지금 영서와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치는 방법 쓰고, 그 다음에 또 독생법 쓰고 할까. 그렇게 잘 됩니다. 맨 이 약만 먹어도 정말 요즘 다른 약 먹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1: 그렇지.
0: 우리는 죽을 때가 이 약 먹고 살자 했습니다.
1: 예.
0: 그냥 많은 사람 소개를 했습니다. 약이 똑똑하고 좋으니까. 그동안에서 우리 마똥소가 예, 심혈관이 병이 중해가지고, 얼빠안해가지고, 자꾸만 어지럽고, 이렇게, 미술고 하면서, 이래, 이래까, 병원에 가볼까, 얘 좀 몇 곳이 맸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 리약스에게 전번에 약선대 선생님께, 문을 약선인데, 그렇게 효과 좋다고.
1: 꼭 좋습니다.
0: 이렇게 얘 활동이 좋으니까, 이럴 때 빨리 싸서 빨리 먹으라고, 소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싸겠단다. 무슨
1: 예, 싸심,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이번 우리 활동 놓치기만 하면은, 또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 우리 활동 기회 잘 잡으시면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배워 받겠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례 신재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먹기 전에 저는 신경이식 신재를 받았습니다. 예. 신경이 그리고 또 어떤, 거기다가 어떤 셋도 두부에 나왔어요.
1: 아.
3: 그래서 이 장례 쓰기 전에는 저는, 아, 1년에 몇 번씩 알레르기실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 아, 그렇죠.
3: 병이 심할 때는 오지름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3: 그러다 신장이 통편하고, 눈이 아파나고, 그 다음에 숨이 차면서 땀을 아플까 그래. 숨을 차면서 땀을 나이면 흐린지 모른다, 빨빨고.
1: 예.
3: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만이 관리놓고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장약신 내방을 선택해 먹었는지, 야, 선택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약을 먹은 다음에는 병원이라고 모르고, 지금은 병, 변화에 삽니다.
1: 이 병원은 이 약을 드시면서 이전에 병원을 여러 번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입원하던 분들이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3: 그래, 병원을 아이가 나 요즘에 한번 병원 가면 돈 얼마나 많이 쓴 거예요?
1: 맞습니다.
3: 돈도 많이 썰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나라서, 고혈압 약을, 초약을 한 40년 먹었습니다.
1: 아, 예.
3: 당약을, 4번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정화하기 시도하는 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를 뉘솔요파.
1: 예.
3: 녹색요파가
1: 아껴습니다. 맞습니다, 예.
3: 구려법이 여기 신기합니다.
1: 예.
3: 구려법을 먹은 게 역시 혈압 조절이 그리 잘 되니까.
1: 아, 그게 딱 그 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약을 같이 결합해서 내 그거 료법 쓰게 하지 않을까. 그랬거나 그게 그리 잘 되는 게지.
3: 혈압약 감량. 예. 이게, 그 혈압약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9달 만에는 혈압약 막, 이런 장약신에 방법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리 잘 된다.
1: 예.
3: 정말 이 장약신의 방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은 이제는 여러 가지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심혈관 병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이 통쇠 나고 아프고 뭐가 관절도 나쁘고 그랬더니 이 약을 먹고 지금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1: 그렇죠.
3: 아이 먹어본 사이 뭐 이 약
1: 모른다 아이 잡사본 사람
3: 효과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법마다 활동할 때마다 이번 활동도 얼마나 좋았을까
1: 맞습니다.
3: 약에서 약을 주지, 그렇지. 돈을 감해주지, 또 선물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또 활동실에 또 받아왔는데, 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린 여동생이, 어찌되 그런지, 이 맥박이, 그러니까 맥박이 어째 50이고요. 어떤 때는 50도 아니 됩니다. 제일 높아서 그래서 50입니다.
1: 아, 예.
3: 그러니까 다시 숨이 차고, 영, 골이 항상 휑하답니다.
1: 예.
3: 이런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1: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박이라는 게 60부터 정상 범위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제일 높아서 52.

0: 그리고 그런 50대 아이들 때만 다시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정상 심률보다 낮기 때문에 피도 흘림이 잘 아이디죠. 그래서 네. 밀어주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그 피공급이 안 됩니다. 이러면 정신하지 않거나 골이 휘잉해집니다. 그 중이는 기혈 부족이라 합니다. 우리 상약 심리방에 보면은 기혈 부족이 좋은 이런 약재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소목 경천하고 지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 부족 치료에 아주 좋은 작용이 있죠. 이 자꾸 이렇게 숨이 차거나 맥박이 났다는 거는 이게 또 관심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써준다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나타나는 심장병 치료는 물론이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심장병 중에서 또 중한 이런 병들도 다 치료해내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오랫동안 소개해드리면서 치료 효과를 많이 본 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자꾸 숨이 찬다거나 심률이 낮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분이 있으면 방금 싸야 되겠습니다.
0: 예, 싸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번.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해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해랍 도대란다 30년 서약 해랍 약원법에 살았습니다.
0: 예.
3: 그러다 선생님 장량 심리방 강의를 듣고 장량 심리방을 먹게 되는데 해랍 도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해랍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거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해랍 도대이 너무 잘 되니까 야득 달 만에 심리방만 먹는데도 해랍도들이 정말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리고도 다음에 병원에 가 검사한 결과에 경담에 오른쪽 방콸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그런데 항상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살고 그런 것고에 완전 아니랍니다.
0: 좋죠. 예, 이 나무는 이게 심장액을 말한다. 예.
3: 네. 그리고도 전제식으로 밤소변 조사한데 이 약 먹으면 또 소변을 한번 보냐 많아지니까 소변 탓수 많이 전제수 떨어졌습니다.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콩팥이 허증이 좋아지면.
3: 예, 그리고 잠 자자는 아침에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온다 이러노니.
0: 그렇지.
3: 예, 그래 우리 집사람도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집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항상 어지럽지라고 특히 밤소변 자꾸 혈압도 높고 이래 과히 고생했습니다.
0: 아예예
3: 예, 그래 이게 당뇨 신호방 먹고 후부터 하나하나씩 좋아지니까 자꾸 영 밤낮 자자는 좀 정신난다면 영 좋아합니다. 예.
0: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도로에 정말 이번에 활도 얼마 좋습니까?
0: 맞습니다. 예.
3: 예, 이런 활동 정말 처음인데.
0: 처음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 활동.
3: 네. 이 활동 장고야 또, 우두리 둘이 먹길래 36가를 고닥바닥 받아왔습니다, 또.
0: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그러는데, 우리 시어치 아바에 녹공에 걸려서 발다리 다 쓰지 못하고, 식사를 하는 게 영 불편합니다, 보니까.
0: 예.
3: 정해를 제의하고. 풍에 좋다니까. 아, 그래, 이거 지금 정약을 먹고 있는데, 발다리 쓰지 못하고, 조금 어지간 거 줄 수도 있고,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게 좋아집니다. 이 약을 아는 새 쓰느람.
3: 그러고.
0: 그 뇌경 세계 온 사람들이.
3: 생각해서 소화한데도 항상 더불어든게 소화도 잘 된다며.
0: 그렇지.
3: 원 기뻐한다,
0: 식사도.
3: 그래 이번 확도 이리 좋다니까 이전 확도 약이 효과도 좋지 새로운 약속까지 계속 쓰였다고.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번 우대활동 같은 기회 없습니다. 예. 예. 2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이달 30까지 합니다. 예.
3: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한 20여간 고혈압 약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간도 콩팥도 위도 많이 손상을 받았댔습니다.
0: 예.
4: 예, 선생님이 정말 당뇨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심리방을 17달 다 먹은 후에 선생님

0: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로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록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예, 약 달 만에 지금 당약 심혈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도 그리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예.
0: 예. 그래 왜 저는 내게 이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야 누가 벌써 덮여서 예, 뜨기 영 힘들었는데 이 약 먹으면서 눈이 번쩍 띄어지지.
1: 맞습니다. 예.
0: 야, 그러니까 사람 동신합니다. 사는 게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이 며칠금이 있어서 예, 어디 밖에 나가면 벌써 예, 먼저 화장실부터 사다는데 이 약 먹으면 며칠금이 해결되어서 예, 야, 시름 놓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예, 다리가 자꾸 저리고 시리고 소변도 닦고 어지럼증도 있고 해서 이 약 먹은다 먹었는데 야 이면에서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으니까 야 지내서 한다.
1: 그렇죠. 예.
0: 예. 이 약이 또 얼마나 특수한 약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해발 4,500m 이상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대지.
1: 그렇습니다.
0: 호방에서 예, 이런 항암물에 된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요.
1: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예.
0: 그래서 또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 병에서만 머리를 쥐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오, 바짝 치료하는 약이 대그러지 정말 먹어보면 효과가 특수합니다.
1: 예, 이 약은 정말 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예눈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지금.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도 효과 보니까 내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도 많이 소개하는데 쓰는마다 영 효과 좋다.
1: 맞습니다. 이건 꼭 그렇습니다. 예. 네. 요가에 먹습니다. 이 약은 소개를 해서 야, 이 약이 정말 그닥지 않더라고 이래 그러면 그 소개해준 사람 대비 요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효과 없으면. 근데 이 효과 있을까나 요가에 한다 말입니다.
0: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특수화된 건 뭔가
1: 예. 이번에 활동이 네. 아주 좋죠. 예.
0: 그래 우리는 활동에 참가해서 예, 해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예, 우리도 활동실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 파킨슨병도 있고 또 주제를 두 개를 했단 말이야.
1: 예.
0: 그런데 예, 지금 이 약을 우리 속에서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야 숨쉬기 그리 힘들던게 숨쉬기도 좋아지고 그것도 손이고 팔이고 머리고 떠는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단 말이야.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이제 효과 볼 때 바짝 치료해야 하겠다며 특히 이렇게 이번에 활동이 좋지 하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나 잘 참가합니다. 이번에 활동이 좋으니까
0: 맞습니다. 예. 활동이 좋을 때 이런 활동을 1년 기다리자면 엄청이 되겠는가
1: 그렇죠. 예.
0: 오늘 예, 이 기회를 절대 안 놓지가 지금 당장 혈액의 수가를 받아받겠다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전에 예, 장약 심내방 먹고 있는데, 야독 달자오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됨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올 71일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1: 예.
3: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3: 예, 지금은 예, 당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신경성으로 뒤에서 소리나 12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역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경계통치료를 예. 하는 면에서도 그렇게 좋습니다. 예.
3: 네,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다 합대다.
1: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일 없었대다.
1: 예, 어지럼증이 그렇게 빨리 좋아집니다.
3: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3: 우리는 예, 딱 이 약을 예, 딱 점 찍어 놓았습니다.
1: 하하하하, 예. 예.
3: 다른 약 하나도 안 먹고 예, 이 약만 먹어도 일이 좋아지는데 왜 다른 약 선택하겠습니까?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우리는 딱 좀 찍어놓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우리 집 두 사람은 이 약만 먹고 건강 찾고 있는데

0: 있는데 예. 내 소개해서 예수탄 사람 그 친구들 소개해서 먹고 있는데
1: 예.
0: 다 효과 좋아서 예수는 사람마다 예, 꿀꿀혀를 타면서 예, 한족 사람도 소개해서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 그렇죠. 예, 한족 사람 예. 소개라 여러 분이 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예. 한족 사람도 또 자기가 먹고 효과 좋으니까 요즘에 자기 심의 노건이 와서 지금 연배병원에 입원했다. 금방 나왔단다.
1: 아.
0: 그래서 얘 이거 소개했단다. 그래서 얘 자기는 이거 먹고 그렇게 좋아졌다니까 얘 그 노공의 형님이 먹고 좋아졌다니까 얘 자기도 먹겠다면서 그 노공에 걸린 사람은 얘 심장도 나쁘고 노공도 없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서 얘 형님이 소개해서 이렇게 좋다니까 얘 자기도 입원 활동에 배달받아 써보겠다.
1: 좋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알려주시오.
0: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병입니다. 예,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한 이런 병인데 심근경색은 협심증이 발작이 몇 차례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거하고 갑자기 오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작하기 전날이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이 있죠. 예, 심근경색은 증상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볼 때 심근경색형 관심병을 치료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그 서상의사가 똑똑히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다면은 후기 치료를 장약심리방으로 해서 써주는 게 아주 그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경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규정 저촉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서역과 여객운수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0: 관리 통제, 력의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로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 진입, 표 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결, 나아가 전조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안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민에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 장소로서 안전생산 감독 관리 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 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 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우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문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문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역의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제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소비 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주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 대상 건설, 중점 기업 운영, 명절 기간 안전 생산과 시장 공급 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 중국 건설에 관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 기간 수송 보장 사업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 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최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최홍성은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지능 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최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0: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완善하고 안전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안전정황을 료해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 포장과 식품안전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순찰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통제와 응급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기간 시장 공급 포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1: 한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뜻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조항민족대학무용학원의 동무, 영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주당위 선전부의 지도하에 조문학예술계연합회, 조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조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통상구와 훈춘도로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둔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천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기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 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 문화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0: 도라 육정산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주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의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복병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나라가 저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거리마다 어성불근기로 넘실거리는 이 즐거운 명절에 종교 연병가요로 저국에 대한 축복과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저국의 향상과 번영을 노래하는 향상의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나라의 생일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는 마음, 어딜 가나 정겨운 내 고향을 노래한 서정가요로 이어드립니다. 김은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저국 땅은 어딜 가나 내 고향을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어성붉은기 아래 백화원처럼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삶, 저곡의 넓은 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흥겹게 노래합니다. 김상군 작사, 량춘복 작곡의 저곡의 백화원을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조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키워가고 있죠. 이어서 태옥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서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절의 기쁨을 달리는 정서로 흥겹게 노래한 가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기쁨의 여행을 한철호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름도 아래 중화민족은 하나로 뭉쳐 저국의 번영을 일구어왔습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연륜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김우령 작사 허원식 작곡의 사랑하는 내 나라를 김청룡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저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0: 생방송 실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교식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국경절하고 추석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환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또 명절 선물 시트도 드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예, 평상시에 그냥 예, 머리 혈압은 그리 높지 않은데 편통이 있습니다. 그냥 예, 머리 아파서요. 고생만 했습니다.
1: 네.
2: 한 번씩 아프다면 머리 터지는 것도 아프고 예.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근데 나아까 하면서 또 하루는 어렵다고 또 이튿날은 또 한 가지 이랬을 때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강의하는 동충하초를 석 달 먹었는데 이도서 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신기했으니까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래 너무 좋지가 머리도 막아진다.
1: 네.
2: 그래 건망증이 있어서 기운력이 떨어져서 그냥 하다도 말도 잘 못하고 또 물어보던 것도 못 물어보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이렇게 이 건망증이만 해결됐으면 너무 좋고 기운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1: 네.
2: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도 많이 막아지게 정신이 난다.
1: 네.
2: 그래 뭔가 뭐 저녁이면 귀에서 소리 나서 자지 못했습니다. 윙 소리 나지 또 잘 들리 아침에 일어나서 잘 들리지 않지 해서 그래도 이게 이 조상이 요즘에 소리 덜 나고 귀도 잘 들린다 지금.
1: 네.
2: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 온몸부터 자지 못하던 게.
1: 네.
2: 그러니까 온몸에 기운이 나고 정신 나고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긴다.
1: 네.
2: 그리고 목에 가래 붙어서 가름가름 걸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겨울에는 진짜 이게 먹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1: 네.
2: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얼마나 신기한 약이니까.
1: 예.
2: 진짜 먹어보니까 이 좋은 약인 게 알릴 때다. 그래 하루에 한 번 먹자니까 너무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두 분이 같이 먹고 해서 오늘 열야특과산 활동도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지금 열야특과학 사면은 23과학 예.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 하고 예. 3,000원까지 달하는 이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2: 예.
1: 예, 그리고 교식도 또 두고 하고 드리고,
2: 예. 교식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심장 영양제라 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충하초 발효 균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야, 이 심장하고 폐인을 채워야 합니다. 예.
1: 네. 예.
3: 용서순환이 관심병도 있고 신경경색이 있어서 가끔가다 이 쓰러져서 눈

0: 법은 병의고 이런 타수가 아무리 한 대여섯 번 된다.
1: 네.
0: 이런 게 이 동성화토를 지금 예 쓰고 저기 많이 썼습니다. 심장도 동성화토를 써서는 지금 한 번도 병원 안 가봤습니다.
1: 네.
0: 그래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폐도 같이 따라서 좋아져서 예,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수원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 소변이 줄줄줄 하면서 예, 저녁에는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화장실이 이래도 번가다나 언제 다시 했을까.
1: 네.
0: 그러는 게 지금 예, 소변도 시원히 나가고 예, 몸에 붓기도 빠지고 몸도 해가 빠지고 오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붓기 빠지니까 이 관절 통일하면 더 슬 아픕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0: 예.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소화도 잘 되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모든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용 좋습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 이젠가에 저기 그런 거 18가구 우리 형님이랑 두 집에서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네.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중화토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주말에 폐렴도 다 꼬고, 관심병이 심리도 꼬르자고, 또 소화라는 적성이 있잖아요. 소화도 알고.
1: 네.
3: 어떤 타수가 자꾸, 또 혈압이 그래 조절 알고. 그래서 내 지금 썼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났습니다, 지금.
1: 네.
3: 앞으로 좀 알지든 것도 많이 나고, 폐렴 다 꼬르든지, 그게 좀 어디 떨어지고, 심조리 고쳤던 게, 그 심조리 정말 엄청 됐습니다.
1: 네.
3: 그냥 밤에 특히 소변 자수가 자다, 그랬는지, 자수가 어제 많이 드니까, 지금 잠도 지금 제대로 잠다, 지금. 때문에 활동에, 이번에 그 와중에 활동에 특별히 좋으니까, 연락도 정도 배달받아 오래 쓰자고 했다.
1: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두봉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네, 저는 예, 동충하초 발효분 예,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예, 이 약은 예, 오래 먹을수록 예, 몸이 좋아지고 예, 병이 완치됩니다.
1: 네.
4: 예, 저는 예, 심장이 나쁘고 피가 나빠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 예,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원래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예, 두 달 먹으니까 예, 가슴이 확 열립니다.
1: 네.
4: 그리고 예, 폐가 나빠서 그저 오고 가는 감기를 예, 다 하고 예, 기침하고 가래하고 이랬는데 예, 지금 예, 폐가 좋아지면서 그 첫째는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예, 폐가 좋아지면서 감기도 오지 않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동맥경 할로에 귀에서 예, 소리가 나고 예, 한쪽 귀에서 물이 나고 예, 이래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머리가 항상 그저 예, 띵 하고 예, 건망증이 생기고 이래서 예, 별 고생을 다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두 달 먹으니까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예, 둥둥합니다.
1: 예.
4: 예. 그러던 게 예, 그 다음에 한쪽 귀에서 물이 나던 것도 예,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몸이 원래 약한 사람인데 예, 어째 그런지 예, 당구추이 그렇게 높습니까?
1: 네, 간과 관계됩니다. 당구추이 높은.
4: 오, 그렇구만.
1: 예. 간이 네. 나빠 그렇습니다.
4: 오, 간이 나빠 그렇구만.
1: 네.
4: 그래가지고 예, 소화도 아이 되고 예, 그다음에 네. 예, 밤에 뭐 예, 잠도 아이 오고 예, 그래서 예, 불면증이 다 생겼댔습니다.
1: 네.
4: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먹은 다음에 예, 당구추이 예, 점점 낮아지면서 예,
1: 네.
4: 예, 불면증도 사라지고 예, 귀에서 예, 소리 나던 것도 사라지고 예, 밥도 잘 먹고 그랍니다.
1: 네.
4: 예. 그래가지고 담결석이 있어가지고 예, 하늘 따위 맞붙는데 아픔을 당했댔는데 네, 예, 그것도 예, 동충하초 마려분을 먹은 후로 예, 소변이 잘 나가니까 언제 그 저 그 모래가 예, 빠져나갔는지 예, 아, 그 후에 그렇게 아픈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예, 아, 그 저 결석이 예, 지금 없어졌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글쎄 지금 살고 났잽니까?
1: 네.
4: 하여튼 예, 이 동충하초는 예, 발효분은 먹어봐야 압니다.
1: 네.
4: 먹어본 사람은 이 약이 진짜로 좋은 약이라는 걸 예,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피부가 예, 갈아봐서 예, 고사 막 여기저기 굵고 했는데 예, 지금 피부가 예, 갈아지 않고 예, 피부가 예, 버들버들하고 어떻게 좋은지 예, 나가면 예, 내 나이로 아이 봅니다.
1: 네.
4: 예. 그저 얘 한 70대로 봅니다.
1: 네.
4: 그러니까 얘 마음으로 줬습니다.
1: 네.
4: 그리고 요즘 반추출에 우리 다리 아파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얘 지금 아프지 않고 얘 잘 걸어다닙니다.
1: 네.
4: 예. 그래네 이 약은 얘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께는 최고 약이라고 얘. 딴 약을 쓸 필요 없고 예, 이 약만 먹으면 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예,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겠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에 아홉 과구 쌓았는데요. 어째 그리 우대졌습니까?
1: 네.
4: 그래서 예, 우리 시세동시에 왔다 가서 예, 그 약을 가져갔는데 예, 이번에 내 앞으로 또 아홉 과구 사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활동이 또 더 좋습니다. 아홉 가게는 열한 과거 드리면서 또 네. 명절 현금 상품권 500원 하고 네. 또 영양밥솥 하나 또 드립니다.
4: 예.
1: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예.
1: 예. 예.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동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예, 제 동충하초 발효견 못 먹는 환자입니다.
1: 네.
5: 어차피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제. 예, 이거 먹기 전에, 네, 언제는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긴 불편한데, 제 제일 힘들다는 거는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1: 네.
5: 그래서 누구 먹어도 아무 하면 꿈기다 일어납니다.
1: 네.
5: 깨고는 그저 이 뒷장들이 그저 땀이 그저 졸졸졸로 나오고 예. 깨어 뭐 첨약도 먹어보고 뭐 강고약도 먹어보고 나 약을 썼는데 효력 못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혈과 상이었습니다. 약을 이것저것 먹어 그런지 진짜 이 경력이란 게 말이 안 되고 예. 막 울증증도 거지나게 됐습니다. 예. 몇 년 자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건강 상태가 진짜 대단히 나빴겠죠.
1: 네.
5: 그러다가 내 이 동춘하초 발효견 보는 방송 듣고서 이거 마지막으로 선택해 먹어보자 해서 먹은 게 이걸로 저 좀 잠 자는 거 해결했습니다. 잠 좀 자온다.
1: 네.
5: 가슴이 더부룩함이 거서 이 밥맛도 없고 그랬던 게 밥도 맛있지 여러모로 용좋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추위로 대가시이 탔단 말입니다.
1: 네.
5: 그래가지고 겨울이라면은 이게 봄에도 있지 않까 겨울인 게 아니라 봄에도 있지 않까 이 양말이 하면 두세 개를 신고 얘 거기다가 신어 큰 거 신어야 돼 그 양발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발이 약간만 손등 하면 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 감기도 크게 무슨 지침도 없고 열도 없는데 그렇게 감기 증상처럼 계속 달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 감기하고 뭐 이틀에 한 번씩 감기하고 먹으니까 감기약도 그시 그냥 달고 있으면 안 좋다는 내에 느낌 네.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5: 예. 그렇게 고생하다 그게 다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여름에도 이불 저 밑에서 양말 신고 잤는데 지금은 발 드러내놓고 있어도 발 시려운 줄도 모르고 이게 음양이 평양이 아이 돼서 그렇다 해가지고
1: 맞습니다.
5: 음양이 평양에 대한 것도 약을 세게 먹었습니다.
1: 네.
5: 약방에 가서도 약 싸먹고 중미들도 배우고 뭐 자관약 먹었는데 어째 효과 없습니다.
1: 그 기와 정이 모자란 음과 양계가 평양을 안 돼. 그 동충하초는 기와 정, 음과 양 이거 다 동시에 보충합니다. 예.
5: 글쎄 그래 그런지 이 동충하초 가지고 이거 해결했단 말입니다. 나 예. 지금 영컵부나 머물러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5: 이 하루에 한번 먹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언니도 같이 쓴단 말입니다. 우리 언니는 노시산에 왔습니다.
1: 네. 예.
5: 예, 너 세상에 우리 언니도 이게 이 피해가 이게 그닥 좋지 않아가지고 본 가수님을 계속 지침 달고 있는다 말입니다.
1: 네.
5: 그래서 내 이 고념에서 이거 우리 언니도 이거 썼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단다.
1: 네, 중풍 후유증에 아주 좋습니다.
5: 예. 예, 그것도 있고 이 기침도 이 지금 이 가수 잡아서 그렇지. 본선에 예. 그 기침

0: 지금 거기 이롭다며 그랬더라.
1: 네.
0: 근데 언니 추석, 이번에 추석 활동이 되다 했었지. 난 좀 싸겠는데, 싸겠는가니까 우리 언니도 싸게 됐어. 그 우리 둘이 같이 싸겠습니다.
1: 네.
0: 18가구 싸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0666번에. 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이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가을에는 폐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 폐건강이라 할 때에는 전통 의학으로나 현대 의학으로도 예,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가 최고의 비법입니다. 예, 우리 폐가 건강하자면은 이 면역력이가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 이론에서는 폐는 기 근본이고 피부하고 코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폐를 잘 보양하면은 면역력은 따라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폐하고 신장이 가장 예, 그래서 자연의 기운이 수렴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 몸도 밖으로 뻗는 기운을 안으로 걷어들이면서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가을을 구미 계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폐의 계절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폐가 상하면은 감기하고 기침은 물론이고 면역력하고 감정까지 좀 흔들립니다. 예, 때문에 요즘에는 좀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골이 아프고 예, 두통이 막 생기고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상태는 바로 내 호흡기 계통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런 신호하고 한 가지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내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진정시키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 호흡기를 잘 돌본다 할 때에는 이 감정도 같이 온정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건조한 공기라 할 때에는 폐하고 기관지 점막을 약하게 하고 차가워진 이 날씨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면서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예, 일단 우리 인체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체온하고 면역력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기온이 수렴된
2: 그래서 간 거다. 다 사람들마다 이 방송 광고야 비싸기만 비싸고 뭐 지금 이런 여러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접수를 하는가 어찌는가 생각하다가 어쨌든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보면 영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양과 우향이 이게 병행돼야 병이 없겠는데 나는 항상 이사들이 보면 중이들은 기혈이 부족하다 하고 어쨌든

0: 이 모든 게 좀 부족하다합니다. 양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내가 좀 기력이 났습니다.
1: 네.
0: 나서부터 정말 처녀 때부터 아 때부터 기력이 났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1: 기혈이 부족한 겁니다.
0: 예, 기혈이 네. 이러니까 맥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열이 힘이 더 내려갑니다. 어제 그래고 맥이 없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그러다 나니까 몸이 그냥 아프고 불편했는데 그래서 약을 세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냥 이렇게 희망이 발작하면 그 다음에 막 예수가 없고 타와고 막 머리 아파요. 일어나 못 나고 이래서 그래서 약을 또 쓰고 뭐 땜지도 맞고 이래면서 추진하는데 계속 이게 너무 자꾸 발작하지 계속 이렇게 머리 아프니까 전동편을 계속 먹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정말 귀찮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거 접수를 해서 먹기 시작해서는 이 머리가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1: 네.
0: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압이 조금 올라갑니다.
1: 네.
0: 이전보다의 기대가 조금 맥이도 나고 그 다음에 밥도 그래다 내가 식사도 뭐 정말 나서서 뭐 내 하움에 살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위가 이래니까요. 또 아이도 왔습니다. 중독병 자꾸 먹으니까 그런지 위가 영 그래가지고 술이 힘들었는데 점점 입맛이 오고 밥이 이렇게 조금 더 먹어도 소화시키고 그냥 소화해야 되고 미치고 때 그냥 딱 내킨 것처럼 그냥 언젠가 돼서 대충 받을라 세게 댕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해서는 그 소화도 되고 이 은진 같은 것도 좀 나서지니까 배치 맞으러 아이가서 그래야 될거 있어서는 왜못 알고 계속 댕기니까 지금 어제 배치 맞으러 아이오는가 그냥 기대했다. 어제 괜찮다고 그런가 그러면서 지내는데 이거 시작해서부터 계속 이렇게 등등거 인기 거기 어디나에 다 돌아가시니까 아 이게 우선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아프던 게 지금 정동편으로서는 아예 먹습니다.
1: 네.
0: 그거 아예 먹으면 어느 날 아예 좋으니까 그걸 심해서 매일 먹었는데 지금 그것은 선택했습니다.
1: 네.
0: 아예 먹어도 일 없을 때다.
1: 네.
0: 이전에 처음에는 그거 아예 몸도 아프면 어찌겠는가 혹시 먹었는데 예, 지금 저걸로 아예 먹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도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완전히 아예 먹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먹는데 정말 점점 좋아지고 여기저기 이없어지고 무섭이나 좀 이렇게 맥이도 나고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어찌기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동이들도 자꾸 나오라에서 나와서 광장에도 나가고 먹네 지금 언제 생깁니다.
1: 네.
0: 아, 이런 거야. 우선 이걸로 내가 선택하고 다른 약 병원도 가지 말고 다른 약도 싸지 말고 이거 하나만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그냥 싸서 지금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1: 지금 또 활동이 제일 좀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네.
1: 예,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오래 앓거나에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0: 감사드립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90년대에 창작된 동그라미를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둥글게 이어지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둥글둥글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겠죠?

매수 냄새가 풍기는 고향의 부엌. 그것에 우리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주려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매수를 쓰시는 모습이 아련한데요. 박정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수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지런함은 삶의 지혜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생활의 자세, 게으름을 피우다 후회하기보다 오늘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내일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가요 한 수 보내드립니다. 정호원 작사, 렴종성 작곡의 미리미리를 리경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노래교실, 여가생활을 노래로 장식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리금선 작사 강효식 작곡의 즐거운 노래교실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보며 고향과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입니다. 이어서 안충만 작사, 최연숙 작곡의 타향의 달밤 보내드립니다.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뛰어내는 모든 청춘들에게 선물합니다. 김성림 가수가 부른 청춘 파이팅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으로 빔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의 수리개를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마음도 함께 넓어집니다. 아래 리성비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리개를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의 아리랑은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멜로디입니다. 문춘산 작사 손원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을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황찬 새연변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에 연변의 아름다움과 힘이 전해집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김황찬 새연변을 최종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붉은 정열이 꺼지지 않길 응원하면서 재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화를 한 차로 조명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근뇌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공장에서 만든 따장자 빈팔입니다. 이런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특징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선별하고 바괄하죠. 예. 네. 진짜로 우리 이런 중요한 약재가 들어가는가, 그 약의 질량이 맞는가, 제량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다 바괄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름 있는 빙팔이라 할 때는 우리 약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전기 제품이나 써보면 알깁니다. 확실히 그 질량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증된 약 동화근뇌보신환은 요즘에 큰 명절 말이죠. 세상에 태어났다 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에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슬 아프고 병이 들어도 빨리 치료하면서 중풍이 와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오거나 또 우리 치매가 와서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그 심각한 병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제가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의 용도수입니다. 예.
1: 네.
2: 저는 대략 부주와 심해 그런지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머리가 항상 심한 우지런증이 나고 경력이 미네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냥 뭐 가슴에 갔다도 안 되기 있으면 좀 경력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든지 이거 이거는 내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얘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경력이 돌아선다는 게 이 약 쓰고 나면 알깁니다. 그건 본인도 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경력이 없어서는 말을 시작했다가 꺼냈다가 내 위에서 무슨 말 하자고 이랬던가 그게 다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이렇게 깨끗하면 나으려고 둥그리고 이래도 이 증세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1: 네.
2: 결국 소변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 잘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1: 네.
2: 결국 손발이 덜이고 자꾸 맘먹이 오고 저기 이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둥근한 거 자꾸 먹어가서 다리 걷잖아 이까더라 말입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은 다리 염 가벼워가지고 저기 걷는 게 완을 후랍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시 먹어봐 그런지 맨날 먼 거리 걷지 못하고 조금 가다 쉬고 하더니 지금 먼 거리 걸을 수 있단 말인다.
1: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힘이 생기고 이 몸이 가벼워집니다.
2: 예, 과거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약은 몸에 붙어게 잠은 못 자고 소리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어박 옛날이 많단 말인다.
1: 네.
2: 그래도 이게 지금 참 용잘 잡니다.
1: 실면증 치료에는 확실한 약입니다. 이게 실면증을 치료하여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또 뇌조직 위축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실면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약에 실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제일 비싼 약제 산조인이 들어가고 원지, 룡골, 예, 괴지, 로구이 다 들어갔습니다.
2: 예, 그래, 언제 좀 영 잠이 잘 옵니다. 그래 놓고는 일전 자지 못하면 아침에 막 골이 아프고 머리 심하고 정신없던 게 지금 막고도 정신난다.
1: 그렇죠.
2: 만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영. 예.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다 듣다오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나 우리 할 때 영 좋습니다, 예.
1: 진짜로 영 좋습니다.
2: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뺐습니다. 제가 이번 할 때는 참가해서 약을 좀 배달받 드리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이 예, 건네보시반 어떤 저는 넉달습니다. 중풍 후유증을 위해 머리가 고리토분하고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빙빙 도는 것 같고 예 그리고 혈압도 조리 받아야 되고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어째 그리 찹니까?
1: 예 차고 저리고
3: 예.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경력이 상실돼서
1: 네.
3: 아이 누가 말하다가도 또 잊어먹고
1: 맞습니다.
3: 그림이 예, 그러던 게 이 경력도 돌아가고 우선 먼저 경력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잠이 아여던 게 잠이 잘 자고 있고
1: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이 밥을 딜 때랑 몸이 영해할까 봐 집니다.
1: 예.
3: 천국만 그이던 게
1: 예.
3: 그래 놓고 이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할까 봐 지고 할까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 좋은지 모르.

0: 하겠습니다.
1: 예.
0: 그냥 누구 구불장객이 그래도 5천 번씩 걸습니다.
1: 예.
0: 얼마 좋습니까? 얼마 영광스럽습니까?
1: 그렇죠.
0: 이래 활동이 좋지. 경제상에도 또 유후일에 해주지 해서 열가구 배달 받다 그랍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1-2797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근데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저는 어제 서는 감에, 나 공세 부서에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하고 정식 대응 하더나만, 그리고 또 신가에 안 잡고, 또 손에 안 잡지, 속이 자꾸 허리 아프고,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머리 아픈 게 그게 해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내약이 납니다. 이것이.
1: 맞습니다. 이 약속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녹궁시 부수 어느 원인이가 콩팥이 나쁘면서 피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이 콩팥이랑이 우리 몸의 수액대사 모든 액체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3: 그러니까 심장 안 좋아서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 지금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다 심장 아주 좀 편안하게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위 안 좋아
1: 소변이 작고
3: 예, 소변이 하게 되고 지금 허리도 아프자고
1: 예. 예.
3: 네. 그래서 활동 이번에 하니까 어느 정도 활동
1: 활동에 참가해서 예, 꾸준히 쓰십시오.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병이 깊이든 분인데 예, 이런 약을 꾸준히 쓰면 치료됩니다.
3: 네, 예, 알겠습니다.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3: 들어가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이제 건네 보신 한 어서는 7개월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네. 예.
4: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 콩팥이 나쁘다고 오늘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1: 네.
4: 왜냐 하면은 예, 그냥 이렇게 소변이 작고 소변 본 때면 이렇게 저리고
1: 네.
4: 그 다음에 또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이 지금 런앤이 들어서서 예, 더 합니다.
1: 네.
4: 그리고 이렇게 마목이 또 막 어떤 때는 오고 예, 또 가슴이 침침하고 또 혈압도 잘 온종 안 되고 야구 예, 이전에부터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4: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 하늘에 그 설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 소리 이거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 먹었는데 어제는 7개월 남짓이 쓰고 보니까나 정말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1: 7개월 썼으면 이 약이가 네. 일체 다병약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7개월 정도 쓰면 정말로 여러 면에서 네. 효과 봅니다.
4: 진짜 어제는 70대 중반이 넘었는데
1: 네.
4: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그 맨날 정말 예, 아파서 그러면서 예, 일도 잘 못하고 예, 이래고 살아오다가 이러네 예, 어제는 이 약을 열심히 먹고 보니까 나 예, 일로 뭐 제 2차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게
1: 그렇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감이 힘이 예. 생긴단 말입니다.
4: 예. 첫점에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는 소변 같은 게 거기 어디는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1: 다 그럽니다. 소변 작고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뭐 백혈구 나간다던 사람들 그게 싹 치료됩니다.
4: 예. 아 그래서 정말 뭐 이

0: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1: 훨씬 가격이 누거집니다. 예.
0: 예.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근데 보시면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도 전 쓰기 남아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때 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선생님 방송도 맹심해 듣고, 또, 곁에 친구들을 소개해 듣고, 그래서 그 약 접수라고 선생님 강의를 맹심해 듣고,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 약 시작에 쓰기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저 약에 이 녹음쇠 부수가 심하면서,
1: 예.
3: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 감퇴성이 심하고,
1: 녹음쇠 부주라는 게 이게 올해도 뭐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서 또 치매도 걸린단 말입니다.
3: 예. 예.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도 나고.
1: 예.
3: 그리고 이 전열성이 좋지 않아갖고, 예. 이 소변이 자꾸 밤이면 더구나 소변 차수가 많으면 잠 자지 못하니 머리가 항상 구리멍텅하고 어지럽지 자꾸 나고. 그 외에 나이가 드니까 이거 속어 다 아픈 게 없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드린 약을 여러 달 쓰게 되면 꼭 알린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3: 시작은 주약이 두 가지가 머리하고 파슬레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예, 무슨 위가 좋지 않던 것도 해결을 먹고
1: 아.
3: 배가 항상 부름에 이렇던 것도 예, 지금
1: 말 쑥 꺼져 내려가고
3: 예, 어쨌든 생각 밖으로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아무래도 쓰는 바하고는 계속 좀 더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서 참가를 사놓으려고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1: 약값이 절반으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천 원을 빼주니까 나 예. 참가할 만한 합니다.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서부터 엄청 춥고 특히 또 우리 밤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럴 때 우리 고혈압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2: 네.
1: 혈압은 그냥 140이든 120이든 쭉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파열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건립 보채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립 보채안이가 주로 콩팥이 무슨 모든 면이 다 갈려야 한다까요? 이게 쓰니까 저는 독사에 두번 왔다가.
1: 네, 이미.
4: 그리고 콩팥이도 나빠서 소변이 영 자꾸 그래서 선생님 병이 많습니다.
1: 밟고. 네.
4: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변을 다 가나야 한다고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1: 예,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 그것도 큰 장자에서 만든 약이 돼서 예, 일체 다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4: 독사에서 머리 항상 흥하고 어지럽던 게 이 수상이 예, 속 달수니까 지금 지내 완전하기에도 많이 지금 어렵고 흥하던 증세가 많이 나서서
1: 나사졌습니까?
4: 부대했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소변이 영 닿던 게 예, 지금은 하룻밤에 만해야 혹시 두 번이지 한번 봅니다.
1: 예, 네. 그리고 소변이 또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이 있던 염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옳습니다. 심장도 좋아지고 뇌경색도 좋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4: 옳습니다.
1: 예.
4: 이전에 소변이 잤던 게 수다이 많아집니다.
1: 예.
4: 싸가 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부족하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4: 예. 이전에는 기억력이 저기 없어서 찜살 갖다도 뭐 가서 갔다가 내가 번에서 그때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까지 한다.
1: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예. 그러고 저기 뭐입니까 이 아랫다리 맥이 없고 그렇게

0: 영내 디디기 바쁘더니 이제 피통화 그래 그런지 이 아랫다리가 가벼워진다.
1: 예, 피가 보충되고 전기가 보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쓰면은 다리 맥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단 말이 맞습니다.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네.
0: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때.
1: 예, 후에 또 전화 주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역시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돼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여 존재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0유로 되어있고 OTC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유로 되어있다. 19하고 20유는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활동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입간 구복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입간 구복액에는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2: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얼른가?
2: 네, 맞습니다.
4: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5: 나도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먹고 있습니다. 이 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을 많이 써도 안 되더니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맥을 떴대는데 이 연기 입간 구복액을 먹으니까 밥맛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그리고 초기에 영 찾았대는데 그 서변사서도 많이 주물었었습니다.
4: 네.
5: 그리고 실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됩니다.
4: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4: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4: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이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6: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네. 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4: 네.
6: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보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 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이서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네.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짜르 못해서 계속 두림 꼴꼴하네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로 써지고 전열선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이 생실에 가서 섭외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아동 내고 밤을 모시고 그래도 이래던 게 지금은 섭외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잠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4: 맞습니다.
6: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에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몸에 검사한 게 요 그러면 고름돈이가 그래서 소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없어졌습니다.
4: 네. 확실히 네, 그거는 효과가
6: 잘한다.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부부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쁜데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색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야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선이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다툼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
4: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6: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황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예. 써보라고 이야 써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들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 뭐니까 전다 다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쓴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누가 보면 대달 하겠다.
4: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6: 예예 예, 알려드릴게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6: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그러면 오늘 배달해 주세요. 예.
4: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6: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4: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위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치 않은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경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규정 저촉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 서역과 여객 운수 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관리 통제, 여객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로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 진입, 표 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 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길, 나아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

0: 추세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전망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공급보장 응급예비안을 주민에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장소로서 안전생산감독관리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무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문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문도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역의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활동을 내놓아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 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주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대상건설 중점기업운영 명절기간 안전생산과 시장 공급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중국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기간 수송포장사업 정황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 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 거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최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최홍성은 생산작업장에 들어가 지능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최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봄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안전 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최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 안전 정황을 료회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식품 안전 등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 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 통제와 응급 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한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최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0: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제5회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결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기억과 가국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뜻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조항민족대학 무용학원의 동무, 영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주당미 선전부의 지도하에 주문화예술계연합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주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 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 통상구와 훈춘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둔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기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 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 문화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조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2: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복은 대외협치 40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네.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6: 네,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6: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입니다.
0: 네.
6: 면적은 92평이고 침실 2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6: 15층이 6층이고 장식대에 이미 장식대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6: 연계전화 185
0: 네.
6: 4330
0: 네.
6: 9381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6: 집 면적은 92평이
0: 92평방미터 6층이고요.
6: 예, 15층이 6층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 예,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7: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어제 생방송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분께서 지역장애인협회에 가면 무료로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분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역장애인협회를 찾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15층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

0: 9381번, 185-4330, 9381번입니다. 네, 연결해 계시는 요영걸 씨가, 네, 오래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고향이 연길시 조양천진이라고 합니다. 1986년생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3-4334-2386번, 183-4334-2386번에 연락 주시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한 달에 85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네,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하여, 네, 200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네, 연비원 1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5-0433-8663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0: 네.
2: 집점은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2: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조성가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네, 채소 심을 밭도 한 양배평 넘어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은

0: 있습니다.
1: 네.
0: 한나물도 야산에서 많이 씁니다.
1: 네.
0: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0: 받을 가격은 3만 원 받겠습니다.
1: 네.
0: 연락 번호는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0: 수고하세요.
1: 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 6990번 138-4478 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집을 세웁니다.
1: 네.
3: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1: 네.
3: 면적은 41평방이고 8층 집입니다.
1: 2층이에요?
3: 2층 집입니다. 2층.
1: 네. 8층 집에 2층이요.
3: 남북으로 된 집이고 중간 집입니다.
1: 네.
3: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사계절 네.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1: 네.
3: 연락번호는 188
1: 네.
3: 4439
1: 네.
3: 0061번입니다.
1: 006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1: 네, 감사합니다.
4: 네, 집을 팔고자 합니다.
1: 네.
4: 그 위치는 그 하나와이치바스상 근처에 있습니다.
1: 네.
4: 7층 집에 5층이고,
1: 네.
4: 연락처는 188
1: 네.
4: 4473
1: 네.
4: 3898입니다.
1: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4: 70평방미터.
1: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4: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길백화청사 북쪽 출입구에 대형 로천 장터가 들어섰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작업대에는 밀가루, 소, 들, 어분 등 식재료와 조리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제빵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갓 구운 소재 월병이 갑판대에 전시되자마자 시민들의 시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럭두, 팥, 딸기 등 20여 가지 맛의 월병들은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의 입맛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시식해본 뒤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고 추석을 즈음해 선물 수요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 현장 소재 월병 15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달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 책임자는 정교하게 포장된 완제품 월병에 비해 현장에서 소재로 만든 월병은 신선함, 투명함, 정통성이라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장터는 추석맞이 특별 행사 공간으로 추석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해야 비위 건강을 지키고 보양식을 챙깁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 각 기관을 촉촉히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진액을 보존해야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변하게 합니다.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폐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변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0: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요?
2: 예,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려고 합니다.
1: 네.
2: 예. 수입제 어린용 바이올롱 팔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전화번호는요?
1: 네.
2: 188에?
1: 네.
2: 4436에?
1: 네.
2: 3398입니다.
1: 그래요. 1884463398번 잘 적었습니다.
2: 예.
1: 네. 참여 고맙고요.
2: 예, 예, 예.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혈압약을 우유와 함께 마셔도 될까요? 명확히 답변하자면 마실 수는 있지만 즉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효를 약화시킵니다.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압약은 우유 속 금속 이온과 반응을 일으켜 장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림상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1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체내에서 티라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 우유를 마시면 티라민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계항진, 어지러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장애를 유발하여 혈압이 들쭉날쭉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약효가 억제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약물이 우유 성분의 간섭을 받아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이제 네? 요산바 스스산교 릴링교 요란 그 새집선단 전화를 몰라게 됩니다.
1: 아, 네. 적으십시오.
2: 예.
1: 188. 라디오를 끄세요.
2: 네.
1: 네, 불러드릴게요. 188.
2: 188인데요?
1: 네. 그 뒤에 번호는 적으셨습니까? 네. 1884430061번. 잘 적었습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해보세요.
2: 고맙습니다. 예.
1: 네. 안녕.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성.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가을 기온이 짙어지면 인체의 기혈이 체내로 수렴하면서 탈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머리를 빗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 배수구의 머리카락이 지구를 반바퀴 돌 정도로 떨어지며 거울 앞에서 헤어라인이 우러 올라가지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 배수구에 엉켜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탈모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은 매일 50 내지 100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는 두피 신진대사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생리현상일 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쉽게 생기는데 특히 긴 머리거나 감기 전에 빗질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30에서 60 가닥 정도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탈모와 병리적 탈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 방법과 함께 진짜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카락 당기기 검사인데요. 머리카락 한 줌, 약 5, 60가닥을 살짝 집어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당겼을 때 6가닥 이상이 빠지고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빗거나 묶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끊어집니다. 흰색 모낭이 붙어있는 온전한 머리카락인지 중간에 끊어진 잔부스러기 머리털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어라인이 눈에 띄게 뒤로 물러나고 정수리 쪽 숱이 확실히 얇아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도 머리숱 변화가 확연합니다. 네 번째로 빠진 모근에 작은 흰색 알갱이가 보여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휴지기 모근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모근에 흰색 알갱이가 없다면 성장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휴지기 탈모나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1111번, 25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30구학 사시면 30구학 더 드리고 60구학을 사시면 80구학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구학 더 드립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매일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잘 청취하시고 제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한 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절 계기로 해서 진행되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입니다. 이 제품은 한 각은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각이랬자 500일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 뭐 한 집 식구든 내외간이 부모와 자식 간에 애들까지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 함께 싸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60각에 80각에 1000원 상품권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총값에서 1000원을 빼준다 이 뜻이겠습니다. 60각의 가격을 내면 140각을 받고 거기에서 또 1000원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송보폐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깊이 잘 들으시고 제때 파악해서 본 제품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법회 응담부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보통 응담부는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OTC 공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보건제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주 돌출한 효과성을 느낄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앞에 Z문자가 붙은 중초약이라는 이런 그 비준허가가 있습니다. 국약준조허가 있는데요. Z문자가 붙은 이런 비보건품에 속하는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서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 만성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2: 예, 제가 응당분을 전 여러 달 했으니까 많은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나는 기관지염으로서 이게 염증 영정수치다. 예?
1: 아, 그렇습니다. 변비 있는 분들은 저에게 칭러지에도 하는 차원에서 대변이 너무 굳거나 건조한 이런 분들한테는 변이 잘 통합니다. 예, 예.
2: 예. 예 기관지염으로서 이렇게 증가가 좀 심하고 예, 이랬는데 저 이거 몇 달 쓰니까 예, 지금 증가가 미녀.
1: 아, 기관지염에도 좋다.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계통에서도 예, 소화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 액션 나고
1: 그렇죠. 일제 예. 다 협니다. 예, 예.
2: 혈압도 저기 또 염 잘 돼가지고 저래 어지럼증이 그리 났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안 나고.
1: 삼고에선 고혈당, 고혈압, 고혈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든. 아주 시장판에 너무 우수한 제품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예.
2: 예. 심장도 엄청 잘 되니까요. 지금 가슴이 엉뚱 안 한다.
1: 그럼요.
2: 그리고 옛날 자석을 당해가지고서 이 허리 다리를 좀 영 쓰기 바빠했습니다. 영 저기 통증이 심하고 예 걷기 바쁘고 예 이랬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 저기 이거 쓴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젊어서 상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점점 그게 또 다시 도서서 힘들던 게 본 제품에서 효과를 보셨다. 그렇죠. 바로 그러고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이 마침 다리가 좀 영 요를 빼그런지 영 좋습니다.
1: 그럼요.
2: 예, 약이 여러 면을 좀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저래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도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2: 예, 돈도 빼주지 예. 약도
1: 약 많이 줍니다. 예, 예. 예.
2: 이럴 적에 좀 써놓으려고 저래 약을 배달받아서 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누가 복용할 수도 있는 애들까지도 복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모로서 다각도로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이렇게 적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501-7766에 전화 나가세요.
2: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응담분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영 좋습니다. 이 당뇨에도 영 좋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삼고 당뇨 이게 아주 당뇨 질병이 이형 당뇨를 위주로 말하게 되어 있는데 이형 당뇨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불평형을 가져오는 가운데서 인슐린 분비가 췌장에서 불균형이 오게 되어 있는 이 균형을 이끌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보는 응담물이 바로 성부병 응담물입니다. 맞습니다.
3: 예, 말초 신경염이 들어와서 예. 시리고 저리고 아프구만 하고 하던 게 그게 지금이 옹기 돌매 용 좋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예, 앉았다 섰다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예. 그래도 바깥에 어디 나갔다도 들어온다. 오, 이전에는 꼼짝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던 게 지금 예,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소화 잘 되지,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겨우 신자이, 그래, 어디에 무슨 큰 돌을 지들고 놓은 것처럼 그렇던 게, 그게 지금 싹 풀린다.
1: 그렇죠. 예.
3: 그래, 내 이렇게 좋으니까 나의 이 우대할 때 참여해서 배달받았는데, 우리 오빠 이제까지 이 강경화 했지, 복수 이전에 세 번 왔습니다.
1: 큰일인데요. 예.
3: 써도 되겠습니까?
1: 강경화 복수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의 결성 간 담낭에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다른 탈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강경화 복수가 이미 두 번 세 번 온다면 그거는 아주 이미 좋다는 약은 다

0: 근데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확실하게 써보세요. 예, 예.
1: 이제 마지막으로, 내 대접시계 볼까?
0: 아, 이 제품 자체, 예.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제품 자체를 써보는 게 귀합니다. 예, 예.
1: 우리 아들 솔직히 많이 사슬이 대접시계도 안 그린다.
0: 그렇게 하세요. 그 강경화 복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했겠는가 하는 거 제가 속국으로 해봐도 알립니다. 또는 뭐 아내를 자동차를 부어였을 거라고 인정하는데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셔. 예, 예.
1: 예.
0: 예. 귀해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지방간 있고 빈간 있습니다. 예, 응답번 쓰고 있는데 짬이 나쁜 게 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응답번 쓴 후에 지금 짬이 정살로 됐어요.
0: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소화 잘 돼서 예, 밥 영 맛있어, 영 잘 먹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당장님이 서 입이 쓰겁고 그저 다가 한 개도만 먹었는데 아, 지금 입이 쓰겁자고 다가 마음 달 먹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지금 눈이 뭐 이렇게 보이던 게 밝아지는 거 아닙니다.
0: 눈에 좋죠. 예, 예.
3: 예. 그 뼈색이 아파서 예,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억하고 요즘처럼 예, 비오는 날은 또 색이 관절이 아팠는데 이 관절이 아예 아픕니다.
0: 이 제품이 간단 여기에 훌륭한 작용 충분하게 합니다. 예. 그게 지금 담낭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콩팥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연적으로서 골격통도 해결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과 그 콩팥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허상 영양제가 허상 도움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 나는 예, 가서 배달받았는데 내내 동세 상해는 그 동세가 말할까 예, 붙이달래 돌려서 내 오늘이 40강 싸서 보내주자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지금 응답문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문제는 제가 벌써 나이들이 자꾸 머리를 어지럽고, 그게 허리 다리 아프니 걷기도 바쁘고, 밤에 특히 소변 다 쓰다 군대에서 내린 응답문 써봤는데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4: 제가 도둑이 아이들이 모두 많이 낳고 그래서 손자들도 많이 낳습니다.
0: 예.
4: 그리고 골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낳고 가벤 다스타들이 많이 낳습니다.
0: 그렇죠. 건파하고 간이 허상 영양점에 허상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쓰면 간에 좋고 건파치 좋고 담낭에 좋고 그렇습니다. 예.
4: 그래서 다스타 배달받아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OTC 공약이니까 이제 몇 가지 방면에서 실험 넣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1: 이, 우리 아들이 그런, 이, 가인 너무 나빴어요. 이제 막, 이, 응답문을 많이 썼어. 이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댕기면서 저 다른 건 다 썼어.
0: 아들이 간이라는 거 봐,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봐서는 많은 돈을 썼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1: 글쎄, 말고 먹었어. 저번에 한번 싸서 먹었는데, 영 효과 좋다나, 다른 거, 다른 거 한번 좋다는 건 다, 이 술은 먹으러 가라.
0: 그렇죠.
1: 예. 먹을래 이 알코올 중독이거든. 그냥 배가 영 큽니다. 배가 어쩌나 들었대. 그 잔피다 해도 잔피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0: 그렇죠. 예예.
1: 예. 예, 그래서
0: 지방간으로부터 배가 커지는 거죠.
1: 예, 예. 배가
0: 피하지 말 커지죠. 지방 분해가 간에서 되는데 간에서 지방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배가 뚱뚱해지는.
1: 어르신 예. 그렇죠. 말 딱 맞습니다.
0: 예.
1: 정말 그래. 아이들한테 고생하는 게 이 성호표 너무 좋다 해서 누기 소개를 자꾸 하더랍니다. 그런 게 하고 좀 먹어봤다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이들 없이 당했는 거. 그래서 제거나 설복시켜서 이거 쌌으면 이겠는데 저번에 60강 쌌으면 60강 80강 쓰잖아요.
0: 예. 60강이 80강 쯤입니다.
1: 그렇죠. 뭐 이게
0: 천원 빼서
1: 우리 아들이 야 이렇게 소화를 온다고 뭐 우리 이제까지 먹어본 중에서 제일 좋다는 게지 뭐 야 우리 이렇게 속이 벌써 변하게 간이 따갑다고 하면 앞으로 그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소화해도 위가 딱 소화해도 밥을 잘 안 먹고 밥 먹으면 배 뚱뚱해서 그러고 그래. 그리고 또 아들인 게 그래 나 이제 한 56살이 되는 게 나한테 그래 관절통도 있고 뼈도 아프고 그러니 그 증상도 이거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위도 좋아지고 관절통이 있던 것도 좀 좋아졌다.
0: 간성 부속을 해결해 주는데 이 제품 자체가 아주 돌출한 역할을 합니다.
1: 그렇죠.

0: 가정 끓인 남자 되는 거는 설치를 손도 있고, 그런.
1: 그렇죠.
0: 순사 지금 요즘에는 많이 호전됐다.
1: 예.
0: 어, 유명하다. 이건 뭐 간 때문에 먹었는데, 이래서 눈도 지금 영 웃음 부려서 아기 영 높은 안경 쓰는데, 지금 눈도 영 잘 보인 것 같아요.
1: 예, 간 주먹이 돼서. 간이 좋아지니까
0: 예.
1: 눈이 좋아집니다. 예.
0: 눈이
1: 예.
0: 무슨 말수가 감이라 그냥 눈약은 달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그 눈약을 아예 따였고. 자, 이 약처럼 좋은 게까지 써서는 그냥 이거 먹겠다면.
1: 값도 저렴하고 효과는 전면적이고 아, 진실하고 얼마나 예. 좋습니다.
0: 어느 약보다 값이 높다.
1: 이렇게 쉬운 값이 없을 겁니다. 예, 예.
0: 없습니다.
1: 예. 이렇게 쉬운 값이
0: 이런
1: 없습니다. 예.
0: 누군가 뺏고 효과 이렇게 좋은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이렇게 좋은 약이 엄마 좀 소, 나를 가서 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가서 드리라고
1: 내게는. 아, 예, 예. 그렇죠.
0: 오늘에 또 배달 받겠죠.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두고 집 식구들, 친구들, 뭐 부모님들, 자식분 함께 쓰셔도 3대가 함께, 4대가 함께 써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0: 나도 지금 같이 먹습니다. 그냥 관절통이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관절통에는 많은 분들이 쓰고 좋은 효과를 봅니다.
0: 관절통 먹은 게 요즘에 다리가 뭐 그림고 허리 다리 그리 아픈 게 별로 많이 호전돼서 용도 쓴 게 우리 같이 먹길래 또 육식각 사서 계속 먹겠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예, 성대 응담부는 먹고 있습니다.
1: 예, 성보표 응담부.
3: 예. 예, 간에 용도 씁니다. 항상 내게 웃고, 예, 관계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자꾸만 누굴만 심고 이래 됐습니다. 예, 요즘 더군다나 날씨 차가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우선 예, 이렇게 맥이 없다 나니까 운동도 못하고 보던도 보고 했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예, 운동도 나가하고 예, 예, 용기 정신합니다. 한두 시간씩 나가 걷기는 예, 비다입니다. 그리고 저기 맥이 없어서 그러던 게 요즘 이 운동부는 먹은 다음부터는 예, 맥이 나서 예, 다리가 예, 쑥쑥 이렇게 허락이 쓰려요. 가볍게 쓰려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3: 결국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뭐 힘들었대는데 요즘은 기억력이 생생하게 다가와서
1: 그렇죠. 삼고가 해결받으니까 네 예. 충분한 영양이 공급 따라갑니다. 예.
3: 그래 이 응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응담보는 게
2: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내일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연구팀은요, 국제 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에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열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 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뒤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재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싶는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료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의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 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천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료는요, 30: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 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이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아래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성원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둘째로 저녁은요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 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 잠들기 전 소화와

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비는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분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 사살을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 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 이후에 리연록 동지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경박호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을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합에 몰두해 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 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웅 리연록 동지의 사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

0: 장이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1: 다섯 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상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신물 생방송 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금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골격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이름 그대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몇천 년 내려오면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국경절 아주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그 전문 이번에 투골테이 제품이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항근으로서 고온 처리해준 이런 구박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약재를 기본 약 그 재료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배한 약재가 아니고 산에 가서 캐온 이런 천연 약재를 기본 성분으로 해서 그 제조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드시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약 힘이 셉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셔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은 이런 효과를 얼마나 더 당한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백자방 구보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2: 아, 그래요?
3: 예,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2: 아, 그럼요.
3: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2: 아, 예.
3: 못 자던 게 예, 잠은 잘 온다. 지금.
2: 아, 그렇죠. 예, 예. 이 예, 제품 자체가 그 점이 돌출합니다.
3: 예, 그래 놓으니까 머리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2: 그렇죠.
3: 그리고 예, 소화 안 되던 게 예, 소화 잘 되니까 예, 영 밥이 맛있습니다. 지금.
2: 어, 소화가 잘 될 수밖에요. 예, 예.
3: 예, 그리고 예, 방광염에 여시금이 있어서 예, 소변이 자꾸 급할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 실수할 때 있었는데 야, 이게 해결되어 시름을 넣고 외출할 수 있어서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그것도 큰 문제인데 큰 문제가 해결받으셨죠?
3: 예, 맞습니다.
2: 예.
3: 그래, 이 돌펜 하나 문의하다. 우리
2: 예.
3: 남편 어제 예,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요즘 어제 그게 도지서 예, 허리 신해 아파서 예, 돌아 눕기도 영 힘들하지. 이게 무릎 관도 어제 영 통신한 다음에 예, 걷기도 영 힘들하는데, 이 돌펜을 쓰면 되겠는지 문의한다.
2: 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데 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침성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그런 점은

0: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박과 위용이 기록됐으니까 오징어나 똥통은 기본 많은 분들이 이전에 그렇게 아팠던가 쉽게 해결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료종을 따라 한 개 료종은 100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100일만 쓰면 완전히 허리 펴고 무릎 펴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1: 예, 그럼 예, 두 가지 약 다 닮았다고 그럽니다.
0: 아, 이번에 우대승책이 좋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방 구복에 그, 제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제일 좋은 게, 예,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30분 전에 다 먹기만 하면, 아, 다 먹어서 퍽 자는 게 나는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 가운데 주요한 한 개 내용이 불면증이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이 점이 돌출합니다. 예.
3: 예. 그러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예.
3: 그리고 이게 백사광 구복액이 정말 백경 고치는 약입니다. 이게 혈압도거리 또 잘 됩니다.
0: 아, 삼고가 해결받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3: 약을 예, 그거 한 달 건에 먹어도 된다.
0: 아, 예, 예.
3: 이 백사광 구복액이 심장 잘 도와준다.
0: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그렇죠.
3: 예, 심장이 그거에 자꾸 후두두하고 몸이 여는 소리도 놀라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 심장이 후두두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밥도 맛있고 이게 정말 우리 인체 아, 70을 넘어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오는데 고루고루 짚어가며 고쳐준다.
0: 그렇죠. 예.
3: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언니도 이 두걸패를 쓴다.
0: 예.
3: 아, 우리 언니는 이게 요즘은 탈출에 사골신경 토에 그래서 술기를 구수고 댕긴다.
0: 아, 예.
3: 근데 이 두걸패를 어, 저기 이거에 바르고 물리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밥 쓰고 이래놓고 예. 통증이 많이 제거돼서 예. 혈이 조금 펴졌다고 용도와.
0: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밤에, 이 제품이 잘 적용됩니다. 예, 예.
3: 밤에 돌아눕을 때도 예, 진에 통신 나서 밤에 잘 돌아눕기도 무서웠답니다. 근데 우선은 밤에 마음대로 돌아눕어도 되고, 예. 이게 국가 특허로 받은 건지, 이제까지 약중에 그냥 이렇게 다른 약을 써보면 위를 타고 써서 예,
0: 쓰지
3: 말았답니다.
0: 그럼요.
3: 근데 이번에 비비 밥도 맛있고, 위를 타고 가서 진에 좋답니다.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데는 그 료가 한 가지 료로 충분하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예.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국경설 우대할 좋을 때에 배달 받겠단다.
0: 그래라 하셔.
3: 예.
0: 예.
3: 그래서 나는 이거에 어, 백사방 구호계부터 배달 받고 우리 언니는 두걸패를 이렇게 우리 할도에 돌 때 배달받다고 전화 한 겐다.
0: 그렇게 하세요. 국경제 우대 할도에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 백자방 구박액은 15각을 싸면 15각 후에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번 우대죠. 그리고 두걸테는 12각에 12각을 주고 3각을 더 얹어주니까 이 우대 활동이 아주 만만치 않은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4: 저는 메타방 구보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4: 저는 수비대가 있어요. 소를 다듬어보는 게 아, 지금 다듬어보지 않고 소를 이용해서 워낙에 잘 나갑니다. 증가가 있어요. 땀에 높던 게 지금은 땀에 전산이 됐고.
0: 아,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어, 깡공 때문에 땀에 높던 게 땀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다른 약이 있었는데 이 약 썼는데 오히려 많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서 약물간에 형성해서 깡고에 올라가는 폐단이 있는데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쓰니까 깡고에 내려왔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4: 그리고 예, 눈이 부드럽게 보이던 게 이전에 바람이 한 번 나고 그리고 혈압이 높던 게 전사가 됐고 예.
0: 그렇죠.
4: 못하던 게 전부 다 갑니다.
0: 예.
4: 아니, 이렇게

0: 나오니까 더 싸쓰다고 그랬나.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눈이 슬보이거나 그리고 그 귀가 슬들리거나 눈앞이 참 침침하거나 여러모로 이제 뭐 잠이 잘 오지 않고 건망증 생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든든해지고 다각도로 좋아지는 제품이 백자왕 구박에게 속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수술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3: 백자방은 7달만 얻었습니다.
1: 예.
3: 네, 백자방에, 내 점유수기 전에 밤에 어제 소변이 4번 다 수번으로 또 다른 사람은 대낮에 이렇다가 대낮에 10분 어째 비라고 손발이 지는 어째 또 소변 말았습니까?
1: 그게 바로 콤파치 그 양기 부족으로 해놔서 그런 겁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3: 이런 게 내 이약 쓴 게 한 석달 받았으니까 그게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3: 내가 지금 아, 그래서 약간만 손발이 시려도 찬물 지려도 예산에 자꾸 많았군요.
1: 예.
3: 나도 예, 어디 수업을 나도 또 이렇게 막 예, 소변 받아 자라다니고 이랬다만 이게 그건 떨어지고 밤에 이제 두 번, 세 번 이래까 만에 세 번, 어떤 두 번입니다. 평균 두 번. 이제 그래도 한, 좀 더 숨은 것도 한 번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 잠 자는 거 지내자고 해.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반 시간 전에 딱 먹을까요? 잠도 예, 용색이 도와주고.
1: 어, 그럼요.
3: 자수도 적고 용도
1: 없어요. 이 제품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 선색이 없습니다. 예.
3: 그리고 이게 정말 무슨 부담도 되지 않죠. 돈도 착한 가격이지.
1: 그렇죠.
3: 차라리 한 번 먹어도 좋지. 그래, 잠 자고 나면 아침에 좀 좀 난이 아침 일어나면 별로 고리 무겁다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고리 무거운 게 좀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잠을 잘 자고, 예, 예.
3: 예, 이 위주도 세게 도와줍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밥에, 밥은 무슨 얘기 없이 먹습니다.
1: 항정이라 성분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 해결로 얼마나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3: 예. 알았습니다. 예. 농축액이니까 또 약이 또 힘이
1: 그래, 약 힘이 세죠.
3: 이번 무대 합동에 좀 싸봐버린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자체를 당신을 장수하게 이끄는 100년 장수 제품인데 멀리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지. 많이 깎아주게 돼 있으니까. 예.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석하면 우리 언니 딸인데, 예, 전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렇게 이 돌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벽발은 이래 합니다.
1: 아, 너.
4: 이까지 이렇던 게 전번에 왔을 때 이 손가락 두 마디, 왼쪽, 왼 손가락, 그 두 번째, 세 번째 두 마디 용실 불어났더라고, 네. 우리 언니 그래 말하지 않을까. 걔네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 쓰게 하는데 지금 그래 오래 하셨는데 약 바르고, 그 다음 이 돌태를 먹고 한 게 그 불어난 게 조금이 내려간답니다.
1: 어, 손 쓰기 벌써 편리해지면 그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지 않게 되면 계속 부은 데 띵띵 부은 데를 골격이 부은하고 근육이 부은하고 그런 데를 있게 되면 그게 감각으로 벌써 통통이 많이 전달되는데 감각으로 나아진다면 그게 부은 게 내려지는 과정입니다. 예.
4: 예, 그래 지나서 원래는 약 쓰다가는 자기 무슨 그런 뭘까 일이 그래 그렇다 일이 그래 그렇다
1: 어,
4: 그런다 어. 일이 그렇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서
1: 그렇죠.
4: 그러니까 물어보고 저기 한 게 어 지나서 합니다. 그래 선생님 더 쓰겠다고 저기 보내달라 아까 우리 언니 돈 가져왔습니다. 그래 다달 받자 그래
1: 이번에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이럴 때 많이 써보내세요. 이 제품 자체는 다시 간의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치료하고 위를 도와주면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길게 견제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제일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예, 선생님
1: 소원
4: 약을
1: 설해주셔서
4: 감사드립니다.
1: 아, 늘 건강하게 기원합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안녕하세요.
5: 예, 백다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오, 네, 예, 이 백다방 쓰니까 나의 머리 아예 아프지, 소화 잘 되지, 맹이나 소용도 없습니다. 예, 여문서 예, 우리 동생이 이 비내릴래 선생님과 문이라고 지금 백다방 쓰는데, 오, 잘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0: 예예.
1: 그래서 이제 한 20년 썼는데 이제가 예. 구두맨 겹당 살에 땅 넣어서 간사가야 된게 지금 이런 살에 일어난다.
0: 어,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내가 맹이 난다는 소리지.
0: 어, 그렇죠. 예, 예.
1: 예. 선생님이 요면서 조금 샀는가 봐. 그 예. 약 좀 오늘이 또 배달 받겠다고 소리 전화해달래. 길에 전화드립니다.
0: 국경철 우대 활동이 이번에 아주 크게 불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점 구박에 그 15각을 사면 20각을 줍니다. 5각 더 얹어줍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1단계 인제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진일반 느끼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하루에 한 번 딱 드시는데 그것도 기억하기 쉽게 누구든지 자는 거는 누구나 다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빨대로 빨아들이고 주무시겠다면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깨나면 기억이 잘 되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각도로서 좋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 가운데서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간주 이 장혈 이 방면에서 완전히 간에서 모두의 영양을 합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합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功能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콤파츠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근육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소변이 잘 통하고 귀가 잘 들리고 여러모로서 특히 여기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황차 지금 밑으로부터 나오는 잔머리는 모두 가만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분들 가운데서 윈양화란 성분 자체는 어떤 사람도 쉽게 추위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니까 지금 이전엔 덧가바 신고 자고 양말 신고 자던 게 벗고 잘 수 있고 손발이 따뜻해나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콤파츠 양을 돌아주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츠 든든해진다는 걸 말하는데요. 콤파츠 든든해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여러모로의 종합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이게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백초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가 잘 되고 콤파츠 좋아지고 그리고 심장 공동이 좋아지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구기자란 성분 자체는 정신이 나게 하고 눈이 밝아지고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특히 환계란 성분 자체는 우리 이 환계절에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이 쉽게 뭐 감기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떨굴 줄 감기약이라는 게 이게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셔서 좋은 일이 절대 없는데 방법 없어 드는 걸 인정하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그런 점이 해결받습니다. 쉽게 감기 기운이 나고 쉽게 추위를 타고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피부가 초췌해지고 이러던 그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고 그리고 상처를 빨리 아물고 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황계란 성분인가 하면 특히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오해를 풀어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전체가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는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합니다.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납니다. 전반 북경시를 다 화학공장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화학공장이 내 간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화학공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합성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합성하는가? 화학이라면 나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드신 모든 음식 고분자 화물은 간에 들어가서 고분자가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내놓고는 물과 소금을 내놓고는 모두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드시는 쌀, 기름, 고기, 뭐 그 외에 채소 이런 것도 모두 고분자 화합물인데 그 위에서는 초보적으로 칼질합니다. 뚝뚝뚝 끊은. 그런 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는 재분해돼서 재합성하는데 간이 일단 문제가 생겨서 간암 말기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간에서 이것을 다시 단분

0: 곱은자 화물인데 이게 크게 그 위에서 꺼내놓은 거 간에 들어가서 다시 그거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다시 소고기를 내 살로 다시 그 탄수화물을 다시 그거 그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혈액 가운데 보내고 우리 기실 그 탄수화물을 큰 거 고분자를 혈액 가운데 못 보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못 보내게 되는데 보내서 하면은 여기 꺼내서 다시 보내 단분자를 해서 꺼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자반 구박약이 충분하게 간에서 모든 재합성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는 또 저녁에 얘기하면 우리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담즙을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1시부터 3시까지에는 간주 장열에 대해서 온 하루 동안 일한 피가 몽땅 간에 들어가 저축돼서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제조건은 뭔가? 당신이 익숙하게 자야 됩니다. 대뇌가 휴식해야 이 일을 하지 대뇌가 휴식하지 않으면 손에는 계속 일하게 되면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밥맛이 없고 흐릿허분하고 머리에 두꺼비를 씌워놓은 것 같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역할을 충분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백자반 구복액은 당대사 지방대사까지 완성하면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한 가지 이 백자반 구복액으로서 해결받게 될 테니까 특점은 저녁에 주무시기 한 번만 딱 복용하면 아주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아침에 잘 되고 기운이 아침에 솟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글테란 제품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맹 특허를 받은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절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가?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경락을 풀어주는 데는 간과 콩팥이 나서야 되는 건데 이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여리기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수통시키면서 소변에 잘 통하고 풍습을 몰아냅니다. 방귀란 성분 자체는 소염 역할을 무균성 염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골결통을 해결해서는 국가 발명 특허의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반 구복액과 두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죠. 이 기념일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일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병아리 학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연계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동물은 종류가 약 150만 종에 달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들을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었습니다. 척추동물은 4만 6,900여 종인데요. 상어, 개구리, 뱀, 닭, 비둘기, 참새, 원숭이 등 동물들이 모두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그럼 무척추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곤충들이 무척추동물이랍니다. 이 밖에도 지렁이, 오징어, 거미, 달팽이 등 동물들이 포함이 되죠. 김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송아지를 보내드립니다.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생태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형이란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각종 생물의 수량,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냥이가 사슴과 같은 동물을 포식하는 것을 통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또 식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신천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뚱보새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더미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무기물로 되려면 보통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 풀더미를 소나 양이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배설물로 배출되는데요. 이 배설물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답니다. 이 과정은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동물을 거치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박용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기잠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또 식물의 수분을 돕고 종자를 전파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벌과 같은 곤충이 꽃꿀을 먹을 때 몸에 꽃가루가 묻히게 됩니다. 곤충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다른 한 송이 꽃의 꽃술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바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동물들이 식물의 종자를 어떻게 전파해 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류련

유류를 즐겨 먹나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유련 종자는 코끼리에 의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긴 코로 나무에 달려있는 유련을 뜯은 후 튼튼한 발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과육과 종자를 삼키는데요.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분변에 따라 배출된 종자는 새로운 먼 곳으로 전파된답니다. 때문에 코끼리는 효율적인 종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황상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비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을 잡지 말고 새둥지를 향해 돌을 던져서도 안 되는데요. 함부로 자연보호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서식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삼림을 보금자리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삼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풀숲에도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잔디밭은 함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류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금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선생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는 활력을 잃게 되고 먹이 사슬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동물에게는 큰 안전이 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낙엽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0: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일요일 방학 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성곤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 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한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약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중앙에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여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류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상곤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참모장, 어서 갑시다. 댕독기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댕독기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추운 날씨가 가끔 오감이 몸을 움직이었다.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댕독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댕덕이는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담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휘부로 보고하러 갔다는 것이다. 총주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에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토르라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

대부분이 당주안과 주안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왕홍군을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전이 말했다.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리특에게 삼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백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렸다. 리특이 백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백군자, 총지가 보낸 겁니다. 주왕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명군과 직속기관을 데리고 멋대로 떠났으며 그동안 모태통과 주울래의 도망주의 로선을 따르면서 벌써 수심한 전사들이 목숨을 헛되이 잃게 했다. 당신들은 왜 몇몇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따라 혁명 역량을 흩어놓고 적한테 리롭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백독회를 보고 부대를 거느리고 아그이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백독회는 변지를 호주머니에 구겨놓으며 벌컥 화를 냈다. 도망주의 노선이라니! 누가 도망주의 노선이란 말입니까? 리특도 기죽지 않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말했다. 주왕이 말도 없이 갔으니 도망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백덕회가 목청을 높이었다. 북상하자는 방침은 벌써 정한 겁니다. 장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방침을 재평하는 게 어찌 도망주이란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백덕회, 경고하는데 더 고집을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리특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었다. 장정을 시작할 때 당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지요?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진정치위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백독현은 포르크 화를 냈다. 됐습니다. 됐어요. 도키 동지,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백독회를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특한테 다가갔다. 리특 동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지는 오늘 명령을 받고 백독회 동지를 설득하러 왔는데 백독회 동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홍군입니다. 한 집안이죠. 지금 주왕은 북쪽으로 가려 하고 창국도 동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만약 남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아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사방명문 동지들이 남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1년도 못 돼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먼저 갈 뿐이죠.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특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고 왔다. 모태똥은 전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여기 리 부참모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군 대학에서도 사방면군에 몸담고 있는 전사들은 이미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백독회가 호주문에서 편지를 꺼내들고 모태똥이 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니트간대 편지를 받았다는 정표를 써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리특은 증표를 받고는 말이 올라 기병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침내 주왕홍군과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천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홍군 전사들은 일군단이 있는 고제로 출발하였다. 백덕회와 모태똥은 삼군단의 맨 뒤에서 걸었다. 백덕회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을 가면

0: 하면서 그가 물었다. 장국도 무리들이 또 뒤쫓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써보서는 안 됩니다. 모 대통령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남하를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남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뱅덕희는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 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한 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귀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시간 죽음의 골짜기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윈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 대동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놨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차분히 되새겨 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노련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았다. 모 대통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 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 동지, 주석 동지는 군사일을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 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 대통령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 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호호호,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0: 모 대통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모석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주왕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이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2: 주군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 모 대통령이 물었다.
2: 정종생 동지 말입니다.
1: 뭐? 정종생?
0: 모 대통령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2: 정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0: 조크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정종생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 대통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강습소에 와서 모 대통령의 강의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 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 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몰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똥은 종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종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똥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1: 왜 저 영당한 겁니까? 기덕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종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면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종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제 말이 저래난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0: 전선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명분자라는 둥 우파 우두머리라는 둥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구를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1: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0: 성방호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 서기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주왕에다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1: 그럼 종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0: 소하고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면군이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도 천리적 함의가 깊은 수필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수필 제목은 세월이 약이다 있고 다음 준비한 수필 제목은 습관의 딜레마입니다.

수필. 세월이 약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품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이별, 뜻밖의 실패, 사람 사이의 오해와 상처,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은 허무함. 당시에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영혼이 아물지 않을 것만 같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희미해진다.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것은 결국 세월이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한다. 어릴 적에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의 수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말이 가장 진

진솔하고 깊은 삶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약으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조용히 치유해준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모든 감정이 날카롭다. 사랑할 때는 온 마음 다해 열정을 쏟고 상처받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한다.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잠시의 실패에도 미래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좌절한다. 그때는 아픔이 너무 선명하고 현재 갇혀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밤잠을 설치고 혼자서 수없이 되새기며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괴로워한다. 스스로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아픔이 지속될 것처럼 느낀다. 나도 한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적이 있다. 진심을 다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소용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고 스스로도 언제 괜찮아질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픔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픔은 강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시간만이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슬픔을 피하려 하고 상처를 빨리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억지로 잊으려 하고 감정을 눌러두면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언제든지 다시 아프게 한다. 하지만 세월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가 상처를 마주하고 슬픔을 느끼고 모든 감정을 충분히 겪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세월이 약이 되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과 익숙함에 있다. 당신 견디기 힘들었던 아픔도 매일 조금씩 마주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진다. 슬픔이 익숙해지면서 마음은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고 상처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서서히 둥글게 깎인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억은 남지만 그 기억이 갖다주는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예전엔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가슴 아팠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떠올릴 수 있는 추억으로 바뀐다. 세월은 단순히 상처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더 깊은 약이다. 우리가 겪은 아픔은 헛되지 않다. 실패와 좌절, 이별과 상처를 겪으며 우리는 더 깊은 마음의 깊이를 갖추게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삶의 무게와 소중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을 상처를 통해 배운다. 날카롭고 예민했던 마음이 세월의 약을 먹고 부드럽게 다듬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삶은 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젊을 땐 행복만을 추구하고 슬픔을 피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슬픔과 상처도 삶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세월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쳐준다. 기쁜 순간은 소중히 간직하고 아픈 순간은 견디며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겉으로 웃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저마다의 깊은 아픔과 후회를 품고 있다. 누구도 삶의 상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고 모든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처럼 느꼈던 일도 몇 년 뒤에 돌아보면 작은 굽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세월이 가진 힘이고 세월이 주는 치유의 약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아픔이 생기면 빨리 잊으려 하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치유하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 상처와는 달리 서두를 수가 없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이 있고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빠른 해결만을 추구하면 진정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는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다. 세월의 약은 즉효약이 아니다. 천천히,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어루만지면 근본부터 치유해주는 묵직한 약이 된다. 때론 세월이 너무 느리다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 아픔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견딘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젠 아픈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괴롭지가 않다. 여전히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 후회와 원망 대신 감사함이 남고 아쉬움 대신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 세월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세월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절망을 위로해주고 나의 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약이었다. 살아가며 앞으로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아픔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세월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준다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소피. 습관의 딜레마. 우리는 매일 습관과 함께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수많은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진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걷는 속도, 생각하는 패턴,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방식까지 모두 오랜 시간 반복되며 몸과 마음이 새겨진 습관이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은 삶을 바꾸고 나쁜 습관은 삶을 망친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습관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묻고 풀어내는 복잡한 딜레마를 품고 있다. 습관은 편안한 난식처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며 성장의 밑거름이자 정체의 장벽이다. 이 모순된 성질이 바로 습관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습관이 주는 가장 큰 힘은 안정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의지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은 예측 가능한 삶의 틀을 만들어주며 변화와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지켜준다. 규칙적인 기상습관, 꾸준한 독서, 매일의 운동과 같은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질서있게 만들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서 자신감을 길러준다. 습관이 쌓여 개인의 성품이 되고 성품이 쌓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문제는 습관이 익숙함을 넘어서 고착화될 때 시작된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습관을 만들지만 그 편안함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습관의 딜레마이다. 익숙한 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마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이 없고 정체된 삶일지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쁜 습관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넘어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방식까지 제한한다.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가장 흔한 딜레마는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는 습관,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반복하는 습관은 누구나 고치고 싶어 한다. 머리로는 잘못된 것을 알고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익숙한 습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습관의 무서운 점이다.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며 무의식에 깊숙이 새겨진 몸의 기억이기 때문에 단순한 다짐과 결심으로는 바꾸기가 어렵다. 습관이 딜레마는 좋은 습관에서도 나타난다. 꾸준함이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고집과 경직으로 변한다. 자신이 가진 방식만 고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방식, 사고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시대 변화와 환경의 흐름에 맞춰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과거의 성공을 만드는 습관이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습관의 딜레마이다. 나 역시 습관의 딜레마를 경험해왔다. 늘 비슷한 시간이 일어났고 비슷한 일과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왔다. 저기에는 이 규칙적인 습관이 삶을 정돈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일이 틀에 박힌 듯 반복되며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려고 해도 익숙한 일과를 깨는 것이 불편했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고정된 사고 습관이 발목을 잡았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멈춘 삶. 익숙하지만 지루한 일상이 바로 습관이 만든 딜레마의 실체였다. 더 깊은 딜레마는 마음의 습관에 숨어있다. 사람들은 행동의 습관만 바꾸려고 하지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사고와 감정의 습관이다. 늘 자신을 낮추는 생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작은 실패도 쉽게 좌절하는 마음의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크게 제약한다. 이런 마음의 습관은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의 행동을 바꿔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사고 습관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습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본 토대는 바로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 문제는 집착과 고착이다. 습관을 삶의 도구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자신을 맞추고 종속시키는 순간 딜레마가 시작된다. 익숙함이 안주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 갇혀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현대인이 더 깊은 습관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세상은 매 순간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정보와 방식이 쏟아지지만 개인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맞춰진 습관이 현재 삶과 어긋나면서 혼란이 생기고 변화하려는 마음과 익숙함에 머무르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이 갈등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습관의 딜레마이다. 습관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습관을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저항감이 생기고 더욱 고착된다. 오히려 습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습관과 불필요한 습관을 구분해야 한다. 안정감을 주는 습관은 유지하되 성장을 막는 고착된 습관은 조금씩 틀을 깨는 것이다. 한 번에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누적하며 무의식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습관의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 규칙과 꾸준함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틀을 깨는 시도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때로는 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습관의 딜레마는 안정과 성장의 갈등이다. 인간은 안정을 원하면서도 성장을 갈망하는 모순된 본성을 갖고 있다. 습관은 안정을 주지만 성장을 제한하고 변화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불안정을 동반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 딜레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를 안고 균형을 찾는 것이다. 좋은 습관은 꾸준히 유지하며 삶의 기초를 다지고 고착된 습관은 경계하며 유연한 삶을 사는 것. 익숙함의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의 딜레마를 이겨내는 진정한 방법이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우리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습관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익숙한 틀에 갇혀 정체되지 않고 꾸준한 습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습관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겨루치엠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상들은 우리 조 현지 가상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0: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장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상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 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상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행 가상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수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절을 맞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오성붉은기가 국문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품성을 단련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 중화민족 한가족 계를 체험 활동을 펼쳐 외지 가정 30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결연을 맺고 명절을 함께 경축했으며 문화체육 공연, 민속 체험, 법률 보급 선전 강연, 변경 견학 등 다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의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체험활동 현장에서는 흥겨운 선율과 함께 문예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1: 活动特别的热闹.
0: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단란한 가족 연회에서 정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몰입식 내용을 맞춤식으로 마련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계련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도나의 인문 저력과 산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정 손소교입니다. 도나의 운이 아주 친근하고 정말 흥겹습니다. 지역은 서로 다르고 민속에도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차례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이 기도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주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전역 연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2: 주당이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

0: 정보, 조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위원회 판공실, 조상무고, 연길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어 백미 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해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배고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수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 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 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 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번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선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조 풍년경축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 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 수확의 고효율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윤번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 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체험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1.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악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에 당지 휴일 문화관광 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진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0: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 씨의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농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룡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물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룡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문화 절약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룡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 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 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부채 색칠 등 수공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장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1: 조 상무국의 지도하에 중국 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주최한 연변조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 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대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웅이 우리주 사과배의 역사 연한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간부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고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 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 구역, 조선족 민속 미식 구역 등 조제 장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 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 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교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 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0: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일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 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상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상, 일반 속도 열차가 39상이며 하루 평균 76상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관광 로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서역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0: 입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력의 운수 면에서 연결력의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력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력의 유동이 겹치는 고분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은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미항면에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1: 근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5가지 공동 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5가지 공동 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본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조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조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흔히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에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쓰레기 분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법전은 모든 개인과 단위가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의무가 있으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두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전은 우리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1: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나이 들면 무엇일까요? 젊음이 상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름다움의 발견일까요? 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런앤의 이미지 관리는 젊음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흰머리에도 품위가 있고 주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GFA 국제이미지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많은 러인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꾸밀 필요 없지라며 이미지 관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버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닝기에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런용기의 이미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꾸미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존중하고 사회와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자기 표현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최근 실버 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0: 네.
1: 매일 세수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는 행위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0: 네. 네.
1: 그것은 나는 오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의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돌봄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예,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습니다.
0: 네.
1: 이때 단정하고 편안한 이미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나를 존중받게 하는 첫인상이 됩니다.
0: 네.
1: 예, 이미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타인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봅니다.
0: 네.
1: 자세를 바로 세우고 피부와 두피를 관리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몸과 뇌를 깨우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옷차림과 뭔가 짐을 가다듬는 습관은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인지 기능을 자극하며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0: 그렇네요.
1: 예,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많아

0: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 자기 표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더 존중받고 자기 결정권도 더 잘 지킵니다.
1: 네.
0: 단정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과 같기도 합니다.
1: 네. 이미지 관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로인분들이 이 자신의 외모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가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젊음의 기준을 내려놓고 지금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아름다움은 청춘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로 연기의 아름다움은 품위, 온기, 편안함, 지혜, 그리고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이기도 합니다.
1: 네.
0: 나이 들었으니 예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따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네.
0: 런연기의 이미지 관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1: 네.
0: 너무 어두운 색만 고집하지 말고 얼굴을 밝혀주는 색, 피부에 편안한 소재, 입었을 때 움직이기 좋은 옷을 골라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입으니 내가 나답다라고 느껴지는 옷이 정답입니다.
1: 네.
0: 결국 런연기는 자기 사랑을 되찾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입니다. 젊은 날의 나를 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새로운 문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1: 네.
0: 오늘 나를 위해 고른 옷 한 벌, 단정하게 비스무리 하나가 내일 자신감과 행동을 바꿉니다. 외모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많은 로인분들이 편하게 입는 게 최고라며 지나치게 편안한 복장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편안함과 품위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너무 편한 옷차림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편안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스타일의 이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요?
0: 문제는 편안함 자체가 아니라 편안함을 핑계로 우리가 옷을 대충 입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빼로 자기 존중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사실 우리가 편안하면서도 품위 있는 옷을 고르는 기회가 많게 됩니다.
1: 네.
0: 첫 번째로는 핏으로 봤을 때 조이지 않되 흐르지 않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네.
0: 편안한 옷은 몸을 조이지 않아야 하지만 너무 크면 또 나이 들어 보이고 활동하기에도 네. 불편합니다.
1: 네.
0: 어깨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슴과 허리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되 전체적으로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핏이 좋습니다.
1: 네.
0: 고무줄 바지도 좋지만 통이 지나치게 넓지 않고 밑단이 정리된 일자형 바지나 면바지를 고르면 훨씬 더 단정합니다.
1: 네.
0: 그리고 소자로 보았을 때 편안하지만 고급스러운 편안함을 고를 수 있습니다.
1: 네.
0: 신축성과 통풍 기능이 좋으면서도 구김이 좋고 광택이 과하지 않은 소재가 좋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모달, 뭐 얇은 니트, 린넨, 혼방, 부드러운 울, 그러니까 그 기모,
1: 네.
0: 혼방 등 몸에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1: 네.
0: 반대로 우리 너무 얇고 늘어나며 버풀이 잘 생기는 소재는 아무리 편해도 이미지를 떨어뜨립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색상.
1: 네.
0: 얼굴을 살리는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좋습니다.
1: 네.
0: 검정, 회색, 갈색만 고집하면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상의는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하늘, 연분홍, 옅은 민트처럼 얼굴을 밝혀주는 색을 입고 하에는 우리가 그 네이비 그리고 브라운 등으로 안정감을 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색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은 세 가지 이내로 제한되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옷값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1: 네.
0: 구김이 없고 버풀이 없고 얼룩이 없고 늘어난 목선, 떨어진 단추는 이미지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1: 네.
0: 외출 전 5분만 다림질하거나 버풀을 제거하고 신발을 닦는 습관만으로도 훨씬 품이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깨끗한 손톱, 단정한 머리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세와 마음가짐까지 바꿈입니다.
1: 네.
0: 너무 헐렁한 옷은 어깨를 처지게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1: 네.
0: 반대로 어깨선이 살짝 잡히고 허리선이 편안하게 정리

0: 네,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펴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1: 네.
0: 예, 옷은 몸을 감싸는 동시에 마음을 이끄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많은 로인분들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색상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어두운 색상이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강한 원색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우리 로인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은 무엇이며 밝지만 과하지 않는 색상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0: 네, 나이 들면 화려한 색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화려함이 아니라 나와의 조화입니다.
1: 네.
0: 지나치게 어두운 색은 얼굴에 그늘을 깊게 만들고
1: 네.
0: 너무 강한 원색은 얼굴보다 색이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0: 그런 연기에 좋은 색은 얼굴을 이기는 색이 아니라 얼굴을 비춰주는 색입니다.
1: 네. 네,
0: 특히 잘 어울리는 색상을 추천할 때 피부가 그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색소, 침차, 홍조, 금버섯 등이 생기고
1: 네.
0: 머리카락이 휘어지면서 얼굴의 대비와 색 반응이 달라집니다.
1: 네.
0: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은 색보다 중간 밝기, 중간 이하의 채도 부드러운 회색기가 섞인 색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1: 네.
0: 예, 특히 그 웜톤 로인분들은 아이보리, 크림, 오트밀, 살구색, 뭐 복숭아색, 코랄, 뭐 로즈 베이지, 카멜, 허니, 뭐 소프트 이런 계열 색을만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과일을 보았을 때 사과보다 복숭아, 예, 빛이 나는 색상보다 우리가 만졌을 때 질감이 좀 더 광태가 없는 과일 색을 보았을 때 그런 비슷한 색을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쿨톤 라인 분들은 소프트 화이트 그리고 우리가 보라,
1: 네.
0: 연하늘,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연회색 전부 네. 다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웜톤, 쿨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중간색이 많은데 연한 카키,
1: 네.
0: 우리 특히 지금 가을 보았을 때 자연에서 가을 색상하고 가장 흡사한 색 예, 입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은발은 그 자체로 밝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1: 네.
0: 옷 색이 너무 노랗거나 탁하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염색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때는 소프트한 계열 색을 입어주면 좋습니다. 이
1: 네.
0: 색을 보았을 때 조금 더 부드럽다.
1: 네.
0: 예, 이런 색으로 골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밝지만 과하지 않은 색을 고르는 기준은 우리가 명도는 중간
1: 네.
0: 예,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검정보다 우리 그 검정색 그리고 우리가 브라운을 입었을 때 팔자주름을 강조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반대로 우리 순백색이나 형광처럼 보이는 너무 밝은 색을 입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우리는 아이보리 그리고 연베이지 보았을 때 좀 더 우유 빛깔이 난다.
1: 네.
0: 너무 이렇게 막지 않다 하는 색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채도는 중간 이하 회색기가 섞인 색. 우리 순빨간 순노랑보다 먼저 회색이 조금 더 섞인 이거는 빨간색인데 조금 더 부드럽다 하는 색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색 온도는 본인의 피부와 맞게 예, 맨 얼굴에 금색 가운 색을 대보고 아이보리와 순백을 비교해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금색이 더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가 웜톤이라고 볼 수 있고 은색이 더 어울리는 분들은 우리가 쿨톤일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0: 예, 만약에 내가 금색을 더 잘 소화하고 웜톤일 경우에는 우리가 복숭아 색상
1: 네.
0: 예, 우리가 좀 더 오렌지 끼가 들어갔다 하는 색상을 입어주면 좋고
1: 네.
0: 쿨톤이고 은색이 더 어울린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연보라 그리고 우리가 연하늘 아니면 연록색 이런 옷을 골라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대비도는 낮게 톤온톤 우리가 대비도가 낮다는 말은 우리가 제일 어두운 색 검정과 네. 제일 환한 색 흰색을 조합을 했을 때
1: 네.
0: 우리가 대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1: 네.
0: 예, 우리가 대비도가 낮다 하면 우리가 검정색을 입었을 때 어두운 회색
1: 네.
0: 예, 예를 들어 흰색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연한 회색을 입어주었을 때 대비감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아이보리, 뭐 베이지 우리가 조금 더 환한 색으로 입고, 그리고 우리 연보라를 입었을 때 연 회색을 입어주면 우리 이것도 대비감이 낮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바꿔서 우리가 연보라를 입었을 때 검정색 옷을 매칭해 입었을 때

0: 네. 이거는 대비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비슷한 톤 길이 맞추면 부드럽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0: 특히 우리 품이 있어 보이는 이런 색상 조합은 젊었을 때보다 우리가 노년 시대에 조금 더 품 있게 보일 수 있는 연령대라고 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는 부드러운 색. 네. 강한 색은 작은 면적으로 하고 상의나 우리가 목도리, 스카프, 얼굴에 가까운 곳은 부드러운 색을 두고 네. 강한 색은 우리가 립스틱 아니면 가방, 신발 작은 면적의 포인트로 쓰면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내가 검정 옷을 많이 입어야 되고 외투가 대면적인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얼굴에 가까운 곳에다가 아이보리 목도리나 밝은 목걸이를 더하면 얼굴이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소재와 광택도 중요합니다.
1: 네.
0: 너무 번들거리는 뭐 우리 강한 광택과 재질을 입었을 때 주름과 잡티를 부각합니다.
1: 네.
0: 때문에 자연스러운 광택의 니트, 면, 린넨, 모달 이런 우리 기모들 훨씬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매번 유행을 쫓기보다 몇 가지 기초 아이템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로인분들이 꼭 갖추면 좋은 필수 아이템과 이 아이템들을 활용한 기본 코디 방법은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로인분들은 우리 아이보리 그리고 니트 또는 가디건을 추천합니다.
1: 네. 네,
0: 특히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 봄, 가을, 네. 겨울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단품입니다.
1: 네. 네,
0: 누구나 하나쯤 우리 나이가 상관없이 전부 다 소유해야 되는 단품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0: 그리고는 흰색, 연베이지, 연하늘 셔츠 아니면 블라우스
1: 네.
0: 우리가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했을 때 셔츠를 준비하고 내가 좀 더 여성스럽다
1: 네.
0: 좀 더 소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블라우스 우리가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셔츠가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가벼운 재킷 또는 그 우리가 뭐 청 자켓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자 바지.
1: 네.
0: 예. 네이비 색상이거나 우리가 그 기본 베이지 색상 일자 바지를 추천합니다.
1: 네.
0: 또는 우리 편한 청바지 아니면 면바지. 예.
1: 네.
0: 특히 순면 바지가 우리가 좀 더 느슨해 보이면서 품이 있고 예.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간결한 원피스.
1: 네.
0: 특히 이런 간결한 원피스는 우리 결혼식이거나 돌잔치에 갔을 때 우리 하계 패션으로 네.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그리고 코트나 점퍼 같은 경우는 베이지, 네이비 아니면 우리 아이보리 이런 색상으로 했을 때 얼굴 색이 좀 더 환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을 살리는 스카프, 목도리. 여름에는 스카프,
1: 네.
0: 그냥 겨울에는 목도리.
1: 네.
0: 그리고 단정하고 중간 크기 가방.
1: 네. 네,
0: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1년 4계절 모든 옷에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가방 색상에서는 우리 러인분들한테는 검정색보다 흰색이거나 아이보리거나 우리가 그 토색
1: 네. 네.
0: 이런 색으로 추천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될 원칙 세 가지.
1: 네.
0: 색은 세 가지 이내
1: 네.
0: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 그리고 신발과 가방은 같은 색 계열
1: 네.
0: 뭐 특히 금방 단정한 중간 크기 가방이 토색 계열이었을 때 우리가 토색 계열 신발을 네. 하나만 갖추면 신발과 가방을 같은 색으로 입었을 때 어떤 색을 입어주든지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하면 옷이 많지도 않고 매일 편안하면서도 단정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액세서리는 전체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싸 보이고 너무 없으면 밋밋하다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로인분들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에 하면 스카프, 브러치, 목걸이 선택 방법과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착용 노하우 무엇인지요?
0: 네, 기본 원칙은 한 번에 하나만 주인공으로 삼기입니다.
1: 네.
0: 네, 얼굴 가까이에는 밝은 색, 작은
1: 네.
0: 포인트. 전체 액세서리에서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너무 크거나 반짝이는 것은 피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래 우리가 스카프를 예로 들었을 때 색상으로는 아이보리, 연베이지, 연하늘 얼굴을 살리는 색을 우리가 추천하고
1: 네.
0: 소재는 실크, 뭐 린넨 부드럽고 광택이 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특히 스카프는 우리가 많기보다 하나, 두 개만 있어도 질감이 좋고 재질이 좋고

0: 봤을 때 고급스러운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스카프가 너무 산티나면 전체적인 옷이 아무리 고가여도 전체적인 흐름이 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목에 한번 둘러 매듭을 하거나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네. 우리가 쉽게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검정 어두운 옷 위에 밝은 스카프 하나면 얼굴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악세사리는 브로치.
1: 네.
0: 예, 선택에서는 진주, 금속, 작은 꽃 모양, 작고 단정한 것, 예. 그리고 착용을 해줄 때, 재킷, 뭐, 왼쪽 가슴이거나, 가디건에, 뭐, 스카프 고정하는 착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우리가 어깨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넓어서 고민이다 하면, 조금 더, 가슴선, 어깨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밖으로 달아주고,
1: 네.
0: 내가 좀 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어깨가 뭐, 표준 크기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어깨하고 목 사이에서 중간에, 놓아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큐빅이 너무 많거나 그것은 네. 피해주면 좋고
1: 네.
0: 단순한 니트나 재킷 위에 품위를 더해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얇고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노년 피부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의 기본이죠. 우리 노년 피부의 특징과 이에 맞춰 달라져야 할 스킨케어 원칙은 무엇인지요?
0: 네,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약산성, 순환세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네. 얼굴을 문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얼굴을 노인 분들을 보았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1: 네.
0: 예, 마찰을 심하게 하고 예, 비비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예, 손하고 얼굴이 다치는 이런 자수를 예, 감안하는 것이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보습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보습 크림 아니면 우리가 보습 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 필수입니다.
1: 네.
0: 예, 흐린 날에도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30 이상을 바르는 것은 추천하고
1: 네.
0: 그리고 기능성 제품은 저자극으로부터
1: 네.
0: 비타민C 뭐 이런 기능성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각질 제거도 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피부 장벽이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더 피부가 도톰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네. 한 번 각질 제거를 하고 피부가 민감하다는 분들은 우리가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실내 습도 유지 특히 우리 가을, 겨울 예, 여기에서 실내 습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 네.
0: 물을 하루에 1500 정도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정기적 피부 확인,
1: 네.
0: 뭐 검버섯이나 병변이 생기면 피부과 진료를 제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우리 전문가들은 노년 피부 관리를 위해 청결, 보습, 자외선 차단에 3단계를 권장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왜 이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한지요?
0: 네, 피부는 피지와 땀 분비가 줄고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도 감소해 스스로 수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1: 네.
0: 보습은 단순히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외선 손상은 평생 누적됩니다. 예, 특히 노년 피부는 회복이 느려서 같은 양의 자외선에도 손상이 오래 남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은 피부 장벽 손상을 예방하며 피부암 위험을 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미용을 넘어서 건강관리입니다.
1: 네.
0: 여기에서 자외선 차단 관리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기 귀찮다 아니면 이런 제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특히 그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우리가 긴팔 면 소재를 입어주거나 모자를 쓰거나 우리가 양산을 사용하고 최대한 우리 자외선 차단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흰머리를 무조건 검게 염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흰머리가 품이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수영하면서 관리하는 방법과 우리 염색을 고집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자연스러운 흰머리는 오히려 품위와 지혜, 세련된 개성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려면 우리 평상시에 사용하는

0: 주름과 그늘을 도드라지게 하고 네. 부자연스러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드러운 흑갈색 그리고 어두운 브라운 네. 그다음 뭐 그레이 예를 들어서 회색
1: 네. 네.
0: 이런 색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우리 본인의 모발하고 가장 흡사한 색을 연결해서 전체적인 균형 색상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1: 네. 네, 이미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적인 변화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이라고 하던데요. 이 실제로 외모 관리를 시작한 노인분들이 더 활기차고 사회 활동도 늘었다고 말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요?
0: 예, 자신감은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는 습관에서 생깁니다.
1: 네.
0: 예,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표정, 말투, 걸음걸이, 사회 활동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1: 네.
0: 예, 자신감을 키우는 작은 습관, 예를 들면 아침에 거울 인사를 하기,
1: 네.
0: 예, 세수 후 거울을 보고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나한테 고맙다는 예, 한마디를 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단정한 기본 정돈, 머리 빗기, 손톱 정리, 깨끗한 옷 한 벌 입기.
1: 네.
0: 예, 그리고 단정함이 우리가 아주 작은 행위이지만 자신감의 출발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을 살리는 색. 검정만 고집하지 말고
1: 네.
0: 아이보리, 연하늘
1: 네.
0: 특히 우리가 흰색 뭐 이런 안전한 색상보다 우리가 뭐 연노랑 그리고 뭐 연분홍을 입었을 때
1: 네.
0: 예, 본인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바른 자세 1분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고 배에 힘을 주고 1분 네. 서 있기
1: 네.
0: 자세만 바뀌어도 표정과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예, 매일 1분만 견지를 하였을 때 우리가 한 달을 견지하였다고 하였을 때
1: 네.
0: 우리가 하루에 2분으로 이 습관을 고쳤을 때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1분도 우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0: 네.
1: 네, 이 진정한 노년 이미지 관리의 목표는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담아낸 품위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노인분들에게 이미지 관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며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노인분들한테 이미지 관리가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예, 세월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질 수 없는 품위를 우리가 노년기에 가질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은퇴를 하였을 때 우리 예전에는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세살이 하나를 골라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분 걸기 이런 작은 습관이 자신감을 되살려줍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잔소리보다 칭찬을 뭐 대신을 결정해 주기보다 함께 골라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예, 왜 이런 옷을 입었지라는 보다 오늘 참 좋아 보여요 한마디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비싼 옷보다 편하고 단장한 옷 한 벌 그리고 우리 병원을 갔을 때 동행을 해주시고
1: 네.
0: 함께하는 외출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살립니다.
1: 네.
0: 예, 이미지 관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아끼는 연습입니다.
1: 네.
0: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1: 네.
0: 예, 뭐 인정의 응원을 예를 들면 오늘 머리를 참 잘하셨네요.
1: 네.
0: 그 색상에 참 어울려요. 이런 말을 많이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필요한 응원은 잔소리보다 칭찬,
1: 네.
0: 대신 결정보다 함께 고르기, 결과보다 과정을 알아봐주기,
1: 네.
0: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예, 이런 것을 예, 우리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네. 오늘 GF의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런앤의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은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라 무르익은 향기를 선사합니다. 나이 듦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이 런앤에는 젊음이 주는 활력을 넘어 경험과 지혜가 만드는 깊이와 품위가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는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로인분들이 가을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2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종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의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네,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열정과 인생이 담긴 가야금 예술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최미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재학 중인 학생 한 명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2: 아, 네. 네. 좋죠. 저희 제자고요. 저한테서 10년, 11년을 배웠고 지금 12년째 들어서고 있는 오.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사 2학년, 곧 2학년 학생이 될 학생인데요. 네. 제 친구 딸이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유진 학생.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석사 2학년생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박유진 학생. 박유진 학생이 보는 최미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3: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저랑 이제

0: 11년째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인생이 절반인 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제 어머니와도 같이 이제 인생 상담해 주실 때도 있고,
1: 아,
0: 이제
1: 그럼요.
0: 친구들처럼 수다 떨어 주실 때도 있고,
1: 네.
0: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맛있는 걸 아주 많이 사 주십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개성이 다 다른 편이라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수업해 주실 때 너무 이렇게 힘드실 법도 한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저희를 진짜 수업해 주실 때 열정을 다 담아서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저희는 진짜 거기에서 더이 동기를 받아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선생님 이제 2년 더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이제 힘드시지 않도록 이제 말씀 잘 듣고 이제 민족의 음악을 더 열심히 배워나가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1: 오로지 가야금 예술을 위해서 또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는 최미선 선생님의 그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 가야금 악기랑 우리 고쟁 악기가 얼핏 보면은 비슷한 악기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가야금과 고쟁 악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실까요?
2: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1: 네.
2: 아, 가야금을 보면서 고쟁 아니냐고, 예,
1: 네.
2: 그렇게 특히 관광객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고쟁과 가야금은 모양은 비슷해요. 연주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가로 놓고 하는 모양이나, 그리고 그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쟁의 음악과 가야금 음악은 많이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주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1: 네.
2: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1: 네.
2: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야금 농요언, 예, 그 농요언은 우리 민요에서 나오는 그런 특유의 농요언은 고쟁의 농요언과는 많이 달라요.
1: 고쟁도 농연이
2: 예,
1: 있어요.
2: 농요언이 있습니다. 농요언이 있는데, 고쟁의 농요언은 고쟁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어울리는 농요언. 가야금의 농요언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데 어울리는 우리 민요, 우리 민족의 정체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의 그 울림. 네, 그런 농요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방법과 선의 재질과 연주하는 음악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는
1: 네.
2: 모양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1: 다르다.
2: 드립니다.
1: 연주법에서도
2: 그렇죠.
1: 가야금은 연주법이 뜯고
2: 네, 그렇죠.
1: 튕기고
2: 저희는 손으로 직접 손을 감아서 뜯고 손톱으로 튕기고 하죠. 네, 고쟁은 여기다가 그 손톱을 이렇게 붙여서 말아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그 손톱으로 가짜 손톱으로 이렇게
1: 네네.
2: 뜯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틀리겠죠. 네, 고쟁에서는 철선이고
1: 네네.
2: 우리에서는 명주나 혹은 가야금에서는 명주실이나 나일론 선이기 때문에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음색이 다르겠죠. 네,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1: 네, 계속해서 우리 가야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연주곡,
2: 네.
1: 어떤 곡이 있을까요?
2: 이 전국 인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남니만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지
1: 네,
2: 않습니까?
1: 선봉 민요.
2: 네네.
1: 네.
2: 그 민요를 가지고 가야금으로 뭘할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대학교 김성화 작곡과 선생님과 함께 손잡아서 저희가 남니만의 기본 선율에다가 우리의 장단과 우리의 가락과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1: 네.
2: 남니만 변주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 아,
2: 그래서
1: 그래요.
2: 연주도 좀 했고 공연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 대중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1: 네.
2: 가야금으로 남니만이 참 의외로 너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1: 네.
2: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새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서 막내가 누구죠?
1: 안녕하세요. 김융혜입니다.
0: 그러면 가야금을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 我在电视上看到崔老师在弹蔡琴的时候看起来很优雅，所以我想着也来学，没想到老师也是崔老师。 我以后也继续坚持学钢琴。
0: 네, 참 대단합니다. 이 최미선 선생님은 6살부터 가야금을 배웠잖아요. 혹시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는 6살부터 배운 아이가 있습니까?
2: 아마 몇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배운 건 아니지만.
0: 네.
2: 유치원 때부터.
0: 유치원부터 역시.
2: 네, 부모님들이 너무 가야금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여기 앞줄에 앉은 요 어린이 몇 명?
0: 예. 네.
2: 유치원 때부터 가야금을.
0: 네네. 네,
2: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부모님들이 참 본경성 있죠.
2: 네, 그렇죠.
0: 네. 네. 가야금 병창단 하면은 병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2: 아, 네. 가야금 병창. 병창이라고 하면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아주

0: 특색 있는 그런 예 그런 공연 연주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병창을 하려면 노래도 배워야 되고 활금도 연주를 해야 되고
1: 두 가지를 해야 되죠.
0: 그렇죠. 네. 노래만 하면 괜찮은데 네. 가야금만 하려면 괜찮은데 노래를 하면서 가야금을 하면 어려움이 두 배가 되겠죠.
1: 쉽지가 않겠네요. 예, 예.
0: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네. 예, 되게 어렵습니다.
1: 자 네. 그러면 이번에 네.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네. 병창곡 한 곡 네. 만나볼까요?
0: 네. 영천아리랑 준비했습니다.

0: 네, 악기를 연주하랴, 노래를 하랴, 정말로 경황이 없네요.
1: 그렇죠, 네.
0: 네, 네. 이, 네, 이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 네. 최미선 선생님의 네. 그 자제분이 아, 예, 들었습니다. 저희, 이런으로
1: 저희,
0: 활약하고 있
1: 예, 저희 딸이 있다. 지금 네. 예,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자, 어머니의 그 네. 전승의 길에 좀 네. 새싹이 자라나서 네. 도와주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저희 네. 딸이 저 뭐 가야금을 좋아해서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0: 네, 네
1: 그건 제 욕심이고
0: 욕심이에요.
1: 네, 본인이 좋아서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서 가야금 전승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지만,
0: 네.
1: 네, 그건 아이가 크면서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네. 따님이 바라보는 우리 네. 최미선 선생님
1: 네.
0: 어떤 모습일지. 자, 우리 따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나는 한민이입니다.
0: 한민이 학생이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세요?
2: 我认为妈妈在我比我小的时候就开始练琴，一直学到了现在。我觉得，妈妈，是一个。 很厉害的人.
0: 미니는 앞으로 엄마가 이 가야금을 미니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6살부터 했잖아요.
2: 네.
0: 네. 미니 학생은 엄마처럼 이렇게 가야금을 그냥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오, 있다고 하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미니 학생의 꿈도 역시 엄마의 길을 이어받아서 좀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2: 네.
0: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 엄마 사랑해요.
1: 그래.
0: 어머.
1: 아이고 사랑합니다.
0: 엄마를 안아주세요. 엄마를 안아주세요. 한번. 아, 우리 엄마가 지금 감동 많이 받나 봐요.

0: 아우.
1: 잠도
0: 지금.
2: 다양한 예술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아,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수업과 연습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다녀주는데도 많이 못 갔고
2: 그렇죠.
1: 예, 명절 때도 저희가 특히 바쁘잖아요.
2: 네.
1: 휴일이나 명절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아들이
2: 네.
1: 저한테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놀러 다닐 시간도 없잖아
2: 아.
1: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니들이 크면 니들이 놀러 다녀라 제가 그러거든요. 니들이 네. 크면 놀러 다녀라 대신 엄마를 데리고 다녀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할게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커서 오늘을 네네. 뭔가 이렇게 울컥했나 봅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그 지금 최민서 선생님 또 자제분이
1: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2: 딸 하나 아들
1: 예.
2: 하나
1: 예. 예. 예.
2: 네. 아, 둘 다 이렇게 멋지게 키우려면 정말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1: 네.
2: 예.
1: 뭐
2: 전승 일을 또 하셔야 하고 네. 교육자로서 일을 또 하셔야 하고
1: 네.
2: 예, 너무 바쁘시니까 가정을 돌볼 사이가 없잖아요.
1: 예,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대신 제자들이 너무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자식도 나름 자기 앞에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곧 80이신데
2: 네.
1: 지금까지도 예, 저를 위해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2: 네.
1: 제 살림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나 부모님이나
2: 네.
1: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없으면 예, 오늘 제가 없겠죠.
2: 그렇죠.
1: 예, 예.
2: 뭔가를
1: 네.
2: 뒷받침해주는 지원군이 없으시면
1: 그렇죠.
2: 네.
1: 예, 예.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 자, 예. 오늘 너무 또 큰 감동을 받았고 만약 이 자리에 또 최민선 선생님의 어머님이 계신다면
1: 예.
2: 얼마나 좋았을까요?
1: 네, 그렇죠. 어머님은 지금 그 여행을 가셨어요. 언니들이랑.
2: 예.
1: 저희 언니가 두 명 있어서 언니들이랑 여행을 가셨고 오늘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오라. 예, 잘하고 오라. 그래서 맨날 제가 힘들다고 툴툴거리잖아요.
2: 네,
1: 아유
2: 네.
1: 힘들다. 연습도 힘들고 공연도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네가 선택한 길이지 않니? 그래, 앞으로 넌 그렇게 쭉 살아야 되니까
2: 네.
1: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드니까 그냥 신나게 해라 그렇게 오늘도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최민선 선생님도 어머님한테 편지 네. 조금 띄워보시죠.
1: 편지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2: 엄마한테
1: 너무 고생 많으셨고
2: 네.
1: 앞으로도 좀 고생을 더 하셔야겠고
2: 아유.
1: 네, 대신 제가
2: 네.
1: 열심히 우리 가야금을 전승하는 길에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의 그 기대와 응원에 미안하지 않게 뭔가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따님은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1: 네.
2: 최민선 씨도 네.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1: 아, 사랑하죠.
2: 예, 네. 얘기하세요.
1: 예, 저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담기에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2: 네.
1: 있는데 대신
2: 네.
1: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맨날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2: 네.
1: 예, 그러는데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미안하고.
2: 자, 어머님이 또 오늘 이 소중한 자리
1: 네.
2: 선물 편지와 함께 꽃다발 선물 주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좀 잘
2: 네.
1: 놀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2: 어머니가
1: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전통음악의 전승은 대중보급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 전통음악에 대한 가야금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2: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2020 1년부터
1: 네.
2: 아예 5년 동안
1: 네.
2: 방송을 통해서
1: 네.
2: 이 가야금을 보급했잖아요.
1: 네네 네, 맞아요. 네. 그 시작을 할 때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가야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2: 네.
1: 그래서 아유 뭐 한 10회나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0: 네. 하다 보니까 한 5년이란 시간을 길게 달리게 되었더라고요. 네, 또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야금을 배워서
1: 네.
0: 제가 단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렇죠. 네. 확실하게 느끼셨죠.
0: 네.
1: 그때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가르쳤던 네. 그 대중들
0: 네.
1: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0: 네, 그렇죠. 그 연변 지역은 물론이고
1: 네.
0: 예, 길림성내도 물론이고
1: 네.
0: 뭐 길림, 장춘, 북경상해,
1: 청도,
0: 연태 뭐 이런 여러 지역의 천진 뭐
1: 네.
0: 이런데 여러 지역의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가요를 배웠더라고요.
1: 네.
0: 그 저는 얼굴 모르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1: 아 그럼요. 이 네트워크로
0: 네.
1: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방송 이렇게 쉬면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지난달 좀 전에 네. 저희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가
1: 네.
0: 있었는데.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가야금 한 100명 정도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싶다. 가야금이 무형문화유산이니까
1: 네.
0: 올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1: 네.
0: 저희가 가야금을 배우는 그 이체 단체창
1: 네.
0: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1: 네.
0: 그래서 그때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지원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만약에 한 3, 40명 정도만 모이면 제가 이거를 행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공연 당일 200명 가까이 가야금 연주를, 예, 물론 저희 전공생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전공생들도 있었고,
1: 네.
0: 그 외에 취미로 가야금을 배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미로 가야금을 배우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많이는 저희가 방송에서 가르쳤던
1: 네.
0: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야금을 배우신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셔서,
1: 네.
0: 예, 저희와 함께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예,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0: 네.
1: 이 번지방 분들이 아니라
0: 네.
1: 외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0: 그렇죠.
1: 하시더라고요.
0: 북경에서 오시고 뭐 천진에서 오시고
1: 네.
0: 뭐 연태 쪽에서도 오신다 그러셨고 길림에서도 오신다 그러셔고
1: 네.
0: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차비며 숙박이며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상관없으시대요. 네, 상관없으시대요. 이런 할 수 있는 그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만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1: 네.
0: 오셔서 공연을 하셨고 사실 힘들잖아요.
1: 네네.
0: 제일 더울 때 공연을 하셨고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가 가야금을 좋아해서 배우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200명이 연주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계속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1: 아 너무 네. 감동이었죠.
0: 네 그럴 때면 네. 참 가슴이 예, 벅차죠.
1: 대중들의 보급도
0: 네.
1: 절대 그 전승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0: 네,
1: 중요한
0: 아주 중요합니다.
1: 부분이죠.
0: 예, 네. 전공자들은 전공자들대로
1: 네.
0: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그다음에 비전공자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취미대로 이렇게 각자에 맞는 단체에 맞는 그런 전승의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1: 네.
0: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에서는 40여 년의 가야금 예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중화민

문화의 한 소중한 구성부분인 가야금 예술.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중화민족 대가정 안에서 가야금 소리는 민족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가야금 예술을 보급함으로써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빛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김희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을 전승하는 길에는 늘 사명감을 가진 동행자들이 함께할 것이며 늘 새로운 희망의 새싹들이 자라나 그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김희선 선생님.

금요일 방학 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상곤과 리극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 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한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중앙이 폭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어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류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상곤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서쪽으로 삼사리쯤 걸어 갈림길에 이르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았다. 백도회였다.

0: 그는 역검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했다.
1: 아휴, 참호장 속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0: 역검령이 웃으며 말했다.
1: 어제가 네 마음을 졸였나 보군요. 지도를 갖고 왔겠지? 아, 그럼요.
0: 역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또 누가 왔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군사위원회 이국을 책임지고 있는 증희성과 이국 전원이 와 있었다. 홍구를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1: 참호장, 어서 갑시다.
0: 팽독기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팽독기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추운 날씨가 가끔 오가며 몸을 움직이었다.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팽독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줄레,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팽덕이는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당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휘부로 보고하러 갔다는 것이다. 총주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에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도르라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부분이 당주왕과 주왕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왕홍군을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제이 말했다.
1: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리특에게 삼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팽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렸다. 리특이 팽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2: 팽군자, 정주가 보낸 겁니다.
1: 주왕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면

하고 화를 내다. 도망주의 노선이라니. 누가 도망주의 노선이란 말입니까? 리특도 기죽지 않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말했다. 조항이 말도 없이 갔으니 도망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백덕회가 목청을 높이었다. 북상화자는 방침은 벌써 정한 겁니다. 장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방침을 재평하는 게 어찌 도망주의란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팽덕해 경고하는데 더 고집을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리특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었다. 장정을 시작할 때 당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지요?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떻게 다는 겁니까? 진정치위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팽덕현은 버럭 화를 냈다. 됐습니다. 됐어요. 도키 동지.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팽덕현을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택한테 다가갔다. 리택 동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지는 오늘 명령을 받고 팽덕의 동지를 설득하러 왔는데 팽덕의 동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홍군입니다. 한 집안이죠. 지금 조항은 북쪽으로 가려 하고 장국도 동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만약 남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아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사방명군 동지들이 남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1년도 못 돼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먼저 갈 뿐이죠.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특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고 왔다. 모태똥은 전사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여기 리 부참모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군 대학에서도 사팡면군에 몸담고 있는 전사들은 이미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팽덕회가 호주문에서 편지를 꺼내들고 모태똥이 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니트간대 편지를 받았다는 정표를 써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리특은 정표를 받고는 말이 올라 기병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침내 중앙홍군과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홍군 전사들은 1군단이 있는 고제로 출발하였다. 팽덕회와 모태똥은 3군단의 맨 뒤에서 걸었다. 팽덕현은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가 물었다. 장국도 무리들이 또 뒤쫓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남아를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남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팽덕현은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한 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귀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시간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0: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윈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태동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났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됐지만 차분히 되새겨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로린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았다. 모태동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 동지, 주석 동지는 군사이들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태동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 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허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까요?
0: 모태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모수석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주왕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이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2: 주군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 모태동이 물었다. 정종생 동지 말입니다.
2: 뭐? 정종생?
0: 모태동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2: 정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0: 저 그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정종생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태동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 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강습소에 와서 모태동의 강의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모을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동은 정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동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2: 왜 처형당한 겁니까?
0: 기덕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2: 정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면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정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재발이 저래난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1: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선섬섭에도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중중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맹분자라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두서를 묶어놨죠. 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방구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료성지가 중앙에다 천삼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종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고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자,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래보신환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 근래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공장에서 만든 따장자 빈팔입니다. 이런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특징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선별하고 바괄하죠. 예. 네. 진짜로 우리 이런 중요한 약재가 들어가는가, 그 약의 질량이 맞는가, 재량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다 바괄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름 있는 빙팔이라 할 때는 우리 약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전기 제품이나 써보면 알깁니다. 확실히 그 질량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보증된 약, 동화근래보신환은 요즘에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명절이 두 개나 끼웠습니다. 네. 국경절, 추석, 이래서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 때문에 보조금 1,000원씩 나갑니다.
0: 네.
1: 병이란 우리 들기 쉽지 치료하기 바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설퍼 죽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아마 늙어가면서 아예 아픈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0: 네.
1: 생로 병사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태어났다 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에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슬 아프고 병이 들어도 빨리 치료하면서 중풍이 와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오거나 또 우리 치매가 와서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그 심각한 병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제가 건네보신환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1: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의 용도수입니다.
1: 예.
2: 저는 대략 부주가 심해 그런지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머리가 항상 심한 우지런증이 나고 경력이 미네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냥 뭐 가슬러 갔다도 안 되기 있으면 좀 경력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든지 이거지도는 내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2년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얘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경력이 돌아선다는 게 이 약 쓰고 나면 알깁니다. 그건 본인도 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경력이 없어서는 말을 시작했다가 꺼냈다가 내 위에서 무슨 말 하자고 이랬던가 그게 다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항상 가슴이 지금 침하고 이렇게 깨끗하면 나오려고 둥그리고 이래도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1: 네.
2: 결국 설근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설근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 잘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1: 네.
2: 결국 손발이 저리고 자꾸 맘먹이 오고 저기 이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둥근한 거 자꾸 먹어봐서 다리 걷지 않나 이거더라 말입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은 다리 영 가벼워가지고 저기 걷는 게 완을 호랍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리 먹어봐 그런지 맨날 먼 거를 걷지 못하고 조금 가다니 쉬고 하더니 지금 먼 거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2: 예, 과거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약은 몸에부터 잠을 못 자고 소리냐 어떤 밤이 꼬박 새는 날이 많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래도 이게 지금 잠이 온다이 잔다.
1: 실면증 치료에는 확실한 약입니다. 이게 실면증을 치료하여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또 뇌조직 위축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실면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약에 실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제일 비싼 약제 산조인이 들어가고 원지, 룡

0: 걸, 예, 돼지, 로구이 다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래, 언제 좀 양잔 잘한다. 그래, 나거든 이제는 자지 못하면 아침에 막 머리 아프고 머리 심하고 정신 없던 게 지금 막 그저 정신 난다.
0: 그래, 그렇죠.
1: 만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나 다섯 싸우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나 우리 할 때 영조수입니다, 예.
0: 진짜로 영조수입니다.
1: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뺐습니다. 제가 딱 이번 할 때는 상가에서 약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건네보시반 어떤 저는 넉달습니다. 중풍 중앙에 머리가 허리터분하고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예,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빙빙 돈 같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어째 그리 찹니까?
0: 예, 차고 저리고
3: 예,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디인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0: 네.
3: 아이 누가 말아자다가도 또 잊어먹고
0: 맞습니다.
3: 그거림에 예, 예. 그러던 게 이 기억력도 돌아가고 우선 먼저 기억력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잠이 아여던 게 잠이 잘 자고 있고
0: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이 밥을 딜 때랑 몸이 영해가빠집니다.
0: 예.
3: 천국만 그이던 게
0: 예.
3: 그래 놓고 이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해가빠지고 할까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지
0: 예.
3: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냥 누벅구불던 게 그래도 5,000번씩 걸습니다.
0: 예.
3: 얼마 좋습니까? 얼마 영광스럽습니까?
0: 그렇죠.
3: 이래 활동이 좋지 경제상에도 또 유후일해 주지 해서 이 열가구 배달 받다 그랬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네. 배달번호 5011-2797번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예, 저도 근데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어제 서는 감에, 나 공세 부서에서 아침에 일어난 머리가 아프고, 정신 땡, 하여간, 하더나만, 그리고 또, 신가에 앉았고, 또, 손에 앉았는지, 속이 자꾸 허리 아프고,
0: 예.
4: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난, 지금 머리 아픈 게, 그게 해결,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엄매하게 납니다. 이것이.
0: 맞습니다. 이 약속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노공시 온, 부수 어느 원인이가 콤파치 나쁘면서 피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이 콤파치량이 우리 몸의 수액 대사, 모든 액체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4: 그러니까 심장 앉아서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지 지금 심장 차고 침침하시다 심장 아주 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0: 네.
4: 그리고 소에 앉아
0: 소변이 작고
4: 예, 소변이 하게 되고 지금 허리도 아프자고
0: 예. 예.
4: 네. 그래서 활동 이번에 하니까요 어느 조심 활동
0: 활동에 참가해서 예, 꾸준히 쓰십시오.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병이 깊이든 분인데 예, 이런 약을 꾸준히 쓰면 치료됩니다.
4: 네 예, 알겠습니다.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4: 들어가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저도 이제 건네 보신 한 어서는 7개월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네.
5: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 콩팥이 나쁘다고 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5: 왜냐 하면은 예, 그냥 이렇게 소변이 작고 소변본 때면 이렇게 저리고
0: 네.
5: 그 다음에 또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이 지금 런앤이 들어서서 예, 더 합니다.
0: 네.
5: 그리고 이렇게 마모기도 막 어떤 때는 오고 예, 또 가슴이 침침하고 또 혈압도 잘 엄청 안 되고 약을 예, 이전에부터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5: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 한에 설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 소리 이거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 먹었는데 어제는 7개월 남짓이 쓰고 보니까나 정말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0: 7개월 썼으면 이 약이가 네. 일체 다병약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7개월 정도 쓰면 정말로 여러 면에서 네. 효과 봅니다.
5: 진짜 어제는 70대 중반에 넘었는데
0: 네.
5: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맨날 정말 예, 아파서 그러면서 예, 일도 잘 못하고 예, 이러고 살아오다가 이론에 예, 어제는 이 약을 열심히 먹고 보니까 나 예, 일로 뭐 제 이타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게.
0: 그렇죠. 뭐.

0: 점점 좋아지는 감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1: 예. 첫점에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는 소변 같은 게 거기 어떤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0: 다 그럽니다. 소변 작고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뭐 백혈구 나간다던 사람들 그게 싹 치료됩니다.
1: 예. 아 그래서 예, 정말 뭐 이 다리 손 다리 저리고 예. 마모기 오고 막 이럴 등기 지금 그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0: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1: 네. 그리고 혈압도 전에 온정 상태에 그냥 있고, 예.
0: 네.
1: 어째서나 가슴이 침침했던 것도 이렇고, 진짜의 모든 면이 다 좋아져서, 예. 이번 활동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0: 예.
1: 예, 공고히 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싸서 더 먹으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훨씬 가격이 누거집니다, 예.
1: 예.
0: 예, 치료 잘 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0: 네.
3: 저도 근데 보시면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도 전 쓰긴 아마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0: 예.
3: 예, 그때 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선생님 방송도 맹심해 듣고 또 곁에 친구들을 소개해서 듣고 그래서 그약 접수라고 선생님 강의를 맥심해 듣고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약 시작에 쓰기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저 약이 이 녹음쇠 부수가 심하면서
0: 예.
3: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 감퇴성이 심하고
0: 녹음쇠 부수라는 게 이게 오래두면 뇌 조직이 위축이 오면서 또 치매도 걸린단 말입니다.
3: 예.
0: 예.
3: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도 나고.
0: 예.
3: 그리고 이 전열선이 좋지 않아갖고, 예. 이 소변이 자꾸 밤이 더구나 소변 차수가 많으면 잠 자지 못하니 머리가 항상 구리멍텅하고 어지럽지 자꾸 나고. 그 외에 나이가 드니까 이거 속은 다 아픈 게 없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드린 이야기 여러 달 쓰게 되면 꼭 알린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3: 시작은 주약이 이 두 가지가 머리하고 파슬레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예, 무슨 위가 좋지 않던 것도 해결을 먹고
0: 아.
3: 배가 항상 부름에 이렇던 것도 예, 지금
0: 많이 쑥 꺼져 내려가고
3: 예, 어쨌든 생각 밖으로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개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3: 그래서 아무래도 쓰는 바하고는 계속 좀 더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서 참가를 사놓으려고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0: 약값이 절반으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천 원을 빼주니까 나 예. 참가할 만한 합니다.
3: 예.
0: 예.
3: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서부터 엄청 춥고 특히 또 우리 밤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럴 때 우리 고혈압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2: 네.
0: 혈압은 그냥 140이든 120이든 쭉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파열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건립 보채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립 보채안이가 주로 콩팥이 무슨 모든 면이 다 갈려 한다까요? 이게 쓰기가 저는 녹음쇠 두 번 왔다가.
0: 네, 이미.
4: 그리고 콩팥이도 나빠서 소변이 영 자꾸 그래서 선생님 병이 많습니다.
0: 바로. 네.
4: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면을 다 가나야 한다까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0: 예,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 그것도 큰 장자에서 만든 약이 돼서 일체 다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예. 독국사에서 머리 항상 흥하고 어지럽던 게 이 수상이 예, 석 달씩까. 지금, 저, 뭐, 진행 완전을 그래도 많이 지금 어렵고 흥하던 상태가 많이 나서서.
0: 나사졌습니까?
4: 부대했습니다.
0: 예.
4: 그리고 소변이 영 닿던 게 예, 지금은 하룻밤에 만해야 혹시 두 번이지 한번 봅니다.
0: 예, 네. 그리고 소변이 또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이 또 염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4: 옳습니다.
0: 심장도 좋아지고 뇌경색도 좋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4: 옳습니다.
0: 예.
4: 이전에 소변이 잤던 게 수다이 많아집니다.
0: 예.
4: 그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부족하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0: 맞습니다.
4: 예. 이전에는 기억력이 저기 없어서 띵살 갖다도 뭐 가져갔다가 내가 보내서 그때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까지 합니다.
0: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이 아랫다리 맥이 없고 그렇게 영내 뒤지기 바쁘더니 이제 피통화 그래 그런지 이 아랫다리가 가벼워진다.
0: 예, 피가 보충되고 전기가 보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쓰면은 다리맥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단 말이 맞습니다.
4: 옳습니다.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4: 네.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때.
0: 예, 후에 또 전화 주십시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 역시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요 존재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간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2로 되어 있고 OTC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으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은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 활동 12과학 싸면 12과학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강 구복회기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교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강 구복회기는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얼른가?
2: 네, 맞습니다.
5: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6: 나도 이 연기강 구복회기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만 있어도 안 되던 이 연기강 구복회기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맥주도 되는데 연기강 구복회기 먹으니까 밥맛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5: 네.
6: 소변이 영 작았다는데 그 소변 사수도 많이 주물어졌습니다.
5: 네.
6: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5: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5: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5: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네.
7: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보에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5: 네.
7: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보액이지, 약간에.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하게 좋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또 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 있어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며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어때서 계속 부림 꼴꼴하며 이러면 한번 못 했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전열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이제 들어가서 소비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밤을 못 쉬고 그도 이래던 게 지금은 소비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잠 잘 쉬는지 모르겠어요.
5: 맞습니다.
7: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에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번에 검사한 게 요 그러면 보름 전에 아까 그래서 소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없어졌습니다.
5: 네.
7: 네, 이거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구보액이 돼 그런지도 막 다푼 다푼데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이렇게 깔깔해서 엔티를 붙여다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품에 그 지방간이 도와주니 그런지 다푼 다푼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는
5: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위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흔치 않은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으로 빔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소나무를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장백의 수르개를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마음도 함께 넓어집니다. 아래 리성비 작사 김미란 작곡의 장백의 수르개를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의 아리랑은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멜로디입니다. 문춘선 작사 손은범 작곡의 행복의 아리랑을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망찬 새 연변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상에 연변의 아름다움과 힘이 전해집니다. 박기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을 최종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붉은 정열이 꺼지지 않길 응원하면서 재관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인생을 빨간 정열화를 한철호 조명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오늘은 국경절 연휴의 두 번째 날입니다. 10월의 연대는 산과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사곱의 향과 송이버섯 향이 바람에 실려오는 계절입니다. 조국의 77번째 생일을 맞아 여행 가이드는 청취자 여러분을 자연과 역사 그리고 민족의 정이 어우러진 연변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특히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을 통해 고향의 맛과 조국의 따뜻한 품을 함께 느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여행 가이드는 김정근 박사, 박송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색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성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요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다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빈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빈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빈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빈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에 오시면 한 번쯤 맛보셔야 할 다양한 특색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전통 술이자 연변 땅에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막걸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술 중에 하나입니다. 막걸리는 일명 감주라고도 하는데요. 막걸리는 논두렁에서 농부들의 갈증을 달래주던 서민의 술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막걸리는 더욱 세련되고 멋진 변신에 성공해 생기발랄한 막걸리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막걸리로는 찹쌀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블루베리 막걸리, 파인애플 막걸리, 청사과 막걸리, 딸기 막걸리, 산사 막걸리, 크림 막걸리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자연의 곡물들을 쏙 빼닮은 멋도 저만큼 산뜻함 그 자체이지만 곡물 발효로 우러낸 맛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그야말로 다정다감한 막걸리가 피워내는 곡물들의 향연이고 오래도록 혀끝이 기억하는 일품의 향기입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배꽃이 필 때 누룩을 만든다 해서 리화주, 그 밖에 탁주, 농주, 백주, 회주라고도 합니다. 막걸리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막은 대충이라는 뜻이고 걸리는 걸러낸 술이라는 뜻으로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시원한 막걸리 감주와 함께 흥을 돋구어 볼까요?

삼합지는 송이버섯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연결과 화룡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품질 좋은 송이버섯이 생산됩니다. 제철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로 한 달가량 짧은 기간이 수확의 절정기입니다. 연변 송이버섯은 버섯 자체가 단단하고 과육이 풍부하며 고유의 향이 매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큰 환경 덕분에 조밀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연변산 송이버섯의 총 아미노산 함량이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송이버섯은 맛과 향을 내는 감칠맛과 단맛 성분이 다른 균근성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신장을 보강하고 기력을 북돋우며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와 면역력 조절,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송이버섯은 그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썰어 버터에 구워 먹거나 달기나 등뼈와 함께 맑은 국물에

끓여 먹는 것이 대표적인 조리법입니다. 송이버섯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구입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게나 가재 같은 감강류나 고지방, 고갈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변 가을의 깊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송이버섯, 그 진한 향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산과들의 향에서 사람의 손맛으로 연변 사람들의 정을 담은 떡을 만나보겠습니다. 연변을 여행하신 분이라면 소시장이나 수상시장 등 곳에서 조선족 민속 음식 떡을 한 번쯤 맛보셨을 겁니다. 조선족 떡은 일찍 18세기에 전통 식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당시 찰떡을 인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찰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찹쌀로 만든

찰떡이고 다른 하나는 좁쌀로 만든 노란 찰떡입니다. 2021년 조선족 전통 떡 제조 기술이 길림성 제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에 선정됐으며 전통 기술류 항목에 편입됐습니다. 신청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또한 조선족 찰떡 제조 기술은 2009년에 이미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신청 지역은 왕청현입니다. 이는 조선족 떡 제조 기술이 성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두 차례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그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조선족 떡은 곡물을 원료로 하며 제조 방법이 다양합니다. 곡물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물로 반죽해 찌거나 층층이 넣고 찐 떡으로 층 사이에 팥이나 대추 등을 넣어 폭신한 맛을 냅니다. 성편은 만두 모양으로 쌀가루 반죽에 팥소, 깨소 등을 넣고 찔 때 솔잎을 깔아 이름이 붙인 떡이며 추석의 필수 음식으로 꼽힙니다. 쑥떡은 쌀가루에 쑥을 넣어 특유의 풀향이 나며 단호에 즐겨 먹는데 전승자들은 약식 동원 리념을 결합해 애향떡 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증편은 반죽을 발효시킨 뒤 쪄서 푹신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 떡입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떡 한 점에는 조선족의 세시풍속과 어머니의 손맛과 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가을 햇살을 머금은 연변의 자랑 사과배를 만나보겠습니다. 명성 높은 사과배는 일찍 1985년에 전국 배류평의에서 1등상을 수여받았고 1988년 령정시 사과배가 배중의 왕 칭호를 받았습니다. 1990년과 2003년에는 선으로 A급 녹색식품으로 길림성 명브랜드로 평가받았고 1995년에는 명정시가 국가농업부로부터 중국 사과배의 고향으로 명명됐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사과배 지리표지 증명상표가 국가공상총국에 등록됐으며 2015년에 연변 사과배 재배 시스템이 중국 중요 농업문화유산에 입선됐습니다.

있습니다. 중국 삼림식품 시범 브랜드, 지리표지 제품, 생태 원산지 제품 보호 표지 등 수많은 영예를 획득한 사과배는 실로 우리 연변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배는 과육이 희고 아삭하며 즙이 많고 맛이 달고 새콤달콤합니다. 수분 함량이 85%에 달해 한입 베어물면 즙이 가득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장력이 극히 강해 다음해 수확할 때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과배는 과일 껍질이 두껍고 추위에 잘 견디며 맛이 상긋해 품종이 우량합니다. 그리고 과일 씨앗이 작아 가식 부위가 85.9%에 달합니다. 사과배의 생장 조건은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보다 낮지 않고 연평균 온도는 섭씨 4.5도에서 8도, 여름철 평균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24도,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에 달해야 하는 등 9가지 농업기상 지표에 부합돼야 합니다. 룡정시는 장백산 온난 반 습윤지대에 위치해 이 9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며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높아 사과배 생장에 유리한 토양 환경을 조성해 품질을 더 높여줍니다. 사과배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함량이 0.1%에 불과해 신맛이 거의 없습니다.

여순족 민속떡, 사과배 등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변의 맛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자연의 선물, 민족의 지혜, 사람의 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발전,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련한 것은 아마도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 혹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신 분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곡경자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며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은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네, 연구팀은요, 국제 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에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율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 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뒤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재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은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심정지 4단계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보시면 좋을 듯인데요. 급성심정지는요,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재 환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료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에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천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료는요, 30: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둘째로 저는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을 해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키위 등의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봉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사살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28사변 이후에 리연록 동지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버렸으며 경박 후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 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4군을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개편이 되고 그가 군장으로 임명이 되어 길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항일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38년 10월 이연록 동지는 연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1월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동북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당의 파견으로 비밀리에 통일전선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국 리언록 동지의 사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과 마주하는 시기, 난관을 극복하는 시기, 꿈을 쫓으려 애쓰는 시기, 누군가의 삶을 돌보려 노력하는 시기 등 다양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다 올라왔네 하는 순간, 골짜기를 내려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면 잠시 멈춰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봄봄이의 글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힘을 너무 믿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 이런 일에는 상처받지 않겠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기 위해 나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말이죠. 나이를 먹어도 경험치가 늘어도 마음은 그렇게 우석우석 자라지는 못하나 봅니다. 왜 그때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니? 왜 그때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상대가 가끔 있죠?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희석해서 보내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오래전 한 친구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충격이었고 매일 내가 모르는 진실은 따로 있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그럴 수가 없어, 그 친구에게 따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내 머릿속에는 그 거짓말을 변화하기 위한 여러 버전의 드라마들이 쓰여졌습니다. 분명 나는 약자의 자리에서 하소연해야 하는 건데 그 쉬운 하나를 못해서 억지로 나를 강한 자리에 올려놓고 나 혼자 각본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시큰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왜 그때야 눈물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는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왜 그때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터놓지 않았을까? 왜 그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을까? 아마 나는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여느 어려움처럼 그냥 두면 저절로 아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은 그저 지나갈 만큼 작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마음,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의 온도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대책 없이 맞서면 아픕니다. 구명조끼를 빌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파도를 맞는 자세를 배우면 덜 아프고 덜 힘듭니다.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너를 믿고 싶어서 어떤 일까지 해보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겠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불안에 떠느라 그날 나를 잡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을 그 친구 생각이 이제야 납니다. 어쩌면 그 친구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자신을 너무 약하게 본다면 어른이 되고 나면 자신을 너무 강하게 봅니다. 고작 몇 살 더 먹었을 뿐인데, 고작 몇 번의 겨울을 더 지났을 뿐인데 마음은 그새 많이 단단해진 줄 압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글 도보 여행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어떤 이는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느긋하게 달려왔을 것이고 어떤 이는 급행열차에 탑승해 빠른 속도로 질주해왔을 것이다. 반백을 넘기고 보니 내 인생열차는 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달려온 듯하다. 이제는 익숙한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온 날들의 소중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여유롭게 여생을 걸어가려 한다. 봄바람이 피부에 닿는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이 참 좋다. 꽃향기를 맡으며 걷는 산책길이 참 행복하다. 발길이 향하는 대로 걷다 보면 산길에 이르기도 하고 시냇가에 이르기도 한다. 물속의 조약돌들이 참 예쁘다. 너희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지고 볶았느냐고 조용히 묻는다. 동글동글해진 그 모양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듯하다. 세월은 우리 모두를 밝게 하지만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빛기도 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구름의 모양은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해진다. 때로는 잔잔한 시냇물 같고 때로는 힘차게 솟구치는 파도 같고 때로는 하얀 실타래 같다. 구름조차 저토록 다양한 모습을 지녔거늘 생명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랴. 가끔은 동네에

커피숍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느새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하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느긋하게 걷는다. 그들도 저마다의 열차에서 내려 잠시 도보여행 중인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어렸을 적 나는 바삐 돌아치는 일상에 쫓겨 아이의 성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들의 성장은 그저 창밖으로 어른어른 스치는 풍경 같았다. 첫 걸음마, 소학교 입학식, 고중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건만 나는 그 기적들을 지나쳐야 할 정류장으로만 여겼다. 아이가 어른으로 되고 나서야 아이의 성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부대끼며 걸어가는 과정임을 새삼 깨닫는다. 이제는 아들과 마주 앉아 커피가 식을 때까지 그가 요즘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시장을 함께 걸으며 계절의 순리를 탐론하고 손주들과 공원을 거닐며 작은 생명들도 저마다 영웅적 서사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다시 익히는 중이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신 부모님께 너무나 못난 자식이었다. 그분들의 삶은 자기 희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부모님의 등허리가 굽은 것은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굽어보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가슴에 새긴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다. 아버지의 등허리를 주물러 드리며 효라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을 갖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 은빛 한올 한올에는 나를 업고 걸으신 길, 봄날 내 이름을 부르시던 수많은 날들이 고스란히 새겨졌음을 절감한다. 봄날 부모님과 함께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움 앞에선 나이나 연령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배운다. 나는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다시 배우는 중이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 젊어서 꿈꿔왔지만 미처 도전하지 못했던 글쓰기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다. 피를 잡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손길이 서툴더라도, 추고의 시간이 고통스럽더라도 완성된 글이 활자로 찍혀 책에 실리는 순간 나는 기쁨을 넘어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일이라는 문학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봄날의 꽃잎 한 장, 시냇물 속의 조약돌 하나, 창가에 스치는 행인의 표정, 하늘을 가르는 구름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부모님의 등허리에서 느껴지는 온기, 길끝에서 피어나는 인생의 향기까지도 모두 처음 하는 여행처럼 경이롭고 벅차기만 하다. 나는 지금 느리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 배움은 끝이 없어서 오늘도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도보 여행을 계속한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2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는 흔히 부족점을 결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고 성장할 동기를 얻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연습할 이유도 용서를 배울 일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안송철의 소필 지지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던지 조카에는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밀가루 지짐을 찾곤 한다. 뭐 내가 군 지짐이가 맛이 최고라나 그게 무슨 그리 맛이 있다고. 지금 애들은 우리 세대는 구경도 못한 좋고 희한한 것들을 기껏 먹어 너무 질려 저러는지 이렇게 속으로 두덜거리며 나는 싫은 대로 주방에 들어섰다. 요리에 좀 흥취가 있는 나는 남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기 좋아한다. 밀가루 지짐이 전이나 부침개로도 통하지만 우리 동네선 부치고 굽는 것을 총칭하여 감자 지짐이 녹두 지짐이라고 부른다. 나도 원래 순 밀가루로 지짐이를 구웠는데 언젠가 한족들이 또 구울 때면 부추를 곁들이는 것을 보고 힌트를 받고 색다른 밀가루 지짐이를 구워내게 되었다. 즉 애호박, 부추, 시금치, 당근, 양파, 팥잎 등 채소를 채칼로 치고 칼로 가늘게 썰어 밀가루와 혼합한다. 물을 적당량으로 맞추고 주걱으로 휘저는다. 물은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주걱으로 그 혼합체를 퍼흘릴 때 좀 찰지면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다. 아시다시피 소금은 맛의 원조이고 기본이다. 소금을 밀가루 혼합체에 조금 넣어두면 슴슴하지 않고 맛이 더 좋다. 다음 각자의 구미와 기호에 따라 기름을 두거나 두지 않고 지짐이를 구워내면 된다. 이런 지짐이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색상 또한 보기 좋은 신메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 밀가루전에 들어간 여러가지 식재료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그 여러가지 맛들이 사이좋게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노랗고 빨간색에 파란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더구나 입맛 돋우며 한결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조카는 이 메뉴로 구이점을 오픈하면 대박날 것이라며 붕붕 든다. 나 역시 단조로운 재료들이 미묘하게 조화를 이룬 밀가루전을 보느라니 스스로 감개가 무량하며 감탄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다종 지짐이와 흡사한 것 같다. 사회 군체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에는 여러 가지 식재료와 비슷하다. 식재료들이 밭에서 농부의 손을 거쳐 미소한 종자로부터 각종 채소로 자라듯 인간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 부단히 새롭고 유용한 것을 배우고 흡수하여 점차 혹자는 부추, 혹자는 당근이나 양파로 된다. 개중 어떤 이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으로 변신하며 또 어떤 이는 한 우물만 꾸준히 파는 전문인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빛내며 살아간다. 또한 이런 수많은 식재료와 개개인이 조화를 이루어 인생의 동그라미를 그리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일꾼들이 빈 공지에 녹화를 했다. 굴착기로 땅을 파는데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이 드러났다. 말이 조각이지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 조각이었다. 크기는 서너 미터가량 돼 보이고 두께는 반 미터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어찌나 무겁고 든든한지 굴착기도 부셔버리려고 여러 번이나 시도했건만 꿈쩍도 않은지라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이 발생했다. 힘이 장수인 굴착기도 어쩌지 못하고 백기를 든 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조각을 일꾼들이 다루지 않겠는가. 10명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글쎄 현대화 도구라곤 전혀 없어 지렛대, 철관, 삽과 곡괭이며 나무 토막 등 원시적인 무기를 손에 들고 몸통이 엄청 큰 콘크리트 조각에 도전장을 내민다. 굴착기도 손을 들었는데 저런 장난감 같은 걸로 하며 나는 어이없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심심하던 차라 창가에 붙어 계속 구경했다. 그들은 팀장인 듯한 사람의 구령에 따라 지렛대로 콘크리트 조각의 한 모퉁이를 들고 그 밑에 벽돌장을 받치고 또 좀 더 높이 들고 벽돌장을 더 얹는데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하니 조각은 지면에서 반미터 실이 되게 들렸다. 잠시 후 그들은 지렛대와 긴 철관으로 그 조각을 맞은편으로 번지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허나 원래 거대한 조각은 좀 움직일 뿐 별 차도가 없다.
나는 아무렴 기계도 어쩌지 못한 걸 사람이 하며 머리를 저었다. 일꾼들도 뭔가 부지런히 담론하는 듯 싶었다. 얼마 후 누군가 정과 매를 가져온다. 이어 그들은 정을 그 조각의 가운데 대고 매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참 매실하니 불가사의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요술이라도 피운 듯 일꾼들을 조롱하던 조각이 돌로 갈라지지 않겠는가. 이어 일꾼들은 합심하여 그 조각을 경사도가 심한 언덕에 비스듬히 방파제 삼아 세웠다. 덩치 크고 거치장스럽기만 하던 콘크리트 조각이 어느결에 방파제가 되어 유용지물로 되었다. 평범한 일꾼들이 지혜와 힘, 마음을 합쳐 방파제란 지지미를 구워낸 것이다. 제 아무리 현대화한 장비라 뽐내도 필경 주어진 틀과 공식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많은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굴착기는 단일색의 지지미밖에 굴 수 없지만 사람은 지혜와 재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할 수 있기에 단일한 지짐이 외에도 칠색 찬란한 지짐이도 구원할 수 있다.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평범한 일꾼들은 힘과 마음을 합쳐 제갈량보다 더 맛깔스럽고 더 보기 좋은 걸작을 만들어냈다. 이에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 여기서 나는 마음과 마음이 동그라미가 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여지껏 나는 자신이 지지미를 굽는 고수이고 유단자라고 자부했었는데 기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작은 존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그라미를 그리

산에도 오르고 미지의 별 세계에도 날아갈 수 있으며 수천 미터 심해에도 들어갈 수 있다. 방울방울 물이 모여 작은 내를 이루고 허구많은 강물이 흘러들어 대해를 이룬다. 인간 매개에는 무한한 우주에선 하나의 모래 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민물이 모여 서로의 부족점과 단점을 미봉하고 채워간다면 기필코 커다란 둥글며 맛 좋고 빛깔 고운 지지미로 탈바꿈할 것이며 그 큰 지지미 속에 나 개개인의 작은 지지미도 들어있지 않을까. 다음 수필입니다. 리삼민의 수필, 벌과 나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절 게이트볼을 치고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려고 베란다로 나갔더니 뜻하지 않던 광경이 시야에 안겨왔다. 벌과 파리가 빈 맥주병 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의 집에 날아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벌과 파리가 병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날렵하고 힘이 센 벌은 햇볕이 드는 맥주병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느라고 악전고토하고 있었고 멍청한 파리는 밝고 어두운 곳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헤매였다. 도대체 어느 놈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여 한참 테레비를 시청하다가 다시 베란다로 가보았더니 햇볕이 드는 병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던 벌은 지쳐서 죽어버리고 밝고 어두운 곳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파리는 반대쪽 병 주둥이로 나가버렸다. 항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굴을 채집하려고 사체로 날아다니다가 빈병에 갇혀 목숨을 잃은 벌과 빛의 방향이나 유리의 불가사의한 정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밝은 곳이 안 되면 어두운 곳으로 육박하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아낸 파리의 운명을 대조하노라니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리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지난 세기 90년대 시장경제의 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때 나는 20여 년간 몸을 담궜던 국가 공무원의 직을 버리고 보따리 하나 달랑 짊어지고 러시아로 향발했다. 하지만 필경 꿈은 현실이 아니었고 비 온 뒤 무지개처럼 눈앞에 얼른거리는 달라 뭉치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빈 털터리로 된 나는 앞이 캄캄해놨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었고 하늘을 우러러 빌어도 거들떠 보는 이가 없었다. 음식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 주인집 주인이 뜨끈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면서 어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중국 물건도 러시아로 들어올 수 있대요. 남들의 뒷공무니만 따르지 말고 중국의 과일과 채소를 가져오세요. 창고를 열고 내가 팔아줄게요 하고 말했다.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고 집주인의 말에서 계시를 받은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과일과 채소 장사에 접어들었다. 나는 장장 13년 우스리스크 울라지보스토크를 전전하면서 30여만 원의 빚을 허물어버리고 목돈을 쥐게 되었다. 길은 좁고 사람이 많은 절주빠른 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롤리에 얼매긴 벌을 따르지 않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밝은 쪽이 안 되면 어두운 쪽으로 내달리면서 끝내 출구를 찾아낸 파리의 행동은 잘 살아보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계시를 주는가.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서 돈 벌기가 힘들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친구들의 술상에서 늘 들려오는 하소연이고 신세 타령이다. 고통은 무릎을 꿇게 만들지만 때론 더 큰 힘으로 두 발로 우뚝 서기도 한다. 철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새롭게 변모하는 은행나무가 될 수는 없어도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갖고 갈 고운 나의 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신들매를 조여보자. 영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의 순간만을 머물다 갈 티끌 같은 운명이 아닌가. 열린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내다보며 보다 겸허한 마음과 끈질긴 정신으로 인생의 연륜을 새겨가자.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목장의 피리소리 보내드립니다.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목장, 저 멀리서 피리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첫 곡은 그런 목장의 전경을 노래합니다. 강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리원학 작사 최창규 작곡의 황금 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 보내드립니다. 윤행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만족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도 주위에 있는 행복들을 만끽하면서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드는 소리입니다. 마음속에 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리광수 작사 김미란 작곡의 꽃 피는 소리 보내드립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상터는 언제나 활기로 넘칩니다. 저마다 필요한 것을 사고 윷과 안부를 나누고 정겨운 웃음이 오가는 곳, 그리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집에서 기다릴 가족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가요는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한 조각을 노래합니다. 김문희 작사, 류영섭 작곡의 장보고 돌아온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품입니다. 이어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구 좋다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시기 우편 배달부는 마을마다 기쁨과 소식을 전하는 반가운 손님이었죠. 편지 한 통, 서포 하나에 담긴 정성과 그리움을 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복을 전해준 우편 배달부. 이어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두골피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피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0: 친구들, 10월 1일은 국경절이에요. 우리 조국의 생리를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조국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간직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겁죠. 우리 친구들, 뜻깊은 연휴를 잘 보내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마법처럼 특별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전 이야기 세웅지마예요.
1: 세웅지마. 옛날 옛날 북쪽 변경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지혜롭고 마음이 넓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어요.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고 눈빛은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했어요.
0: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이 정성껏 기르던 갈색 말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노인을 위로하러 모여들었어요.
2: 아이고, 정말 안타깝군. 소중한 말을 잃으셨다니요.
1: 사람들이 걱정하며 위로하는데 노인은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2: 걱정 마세요.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0: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값진 말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1: 몇 달이 흐른 뒤 예상 밖의 일이 생겼어요. 달아났던 갈색 말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0: 한 흰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키가 크고 튼튼한 흰말은 돌이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어요.
1: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노인의 행운을 축하했고 노인의 아들은 너무 기뻐 춤을 출 정도로 흰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노인은 축하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2: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0: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졌어요. 노인의 아들은 새로운 흰말을 무척 아꼈어요. 매일 넓은 들판에서 말을 타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나갔다가 뜻밖의 사고가 터졌어요.
1: 흰말이 갑자기 놀라 펄쩍 뛰기 시작했고 아들은 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또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인과 아들을 위로했어요.
3: 어이구야,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끼던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치다니.
1: 모두 노인이 크게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그해 가을 큰 전쟁이 터졌어요. 이웃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거든요. 나라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했고 마을의 젊은이들도 용감하게 전장으로 떠났어요. 전쟁은 무척 치열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0: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남을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보니 노인네 가족은 마을에서 드물게 가족 모두 살아남은 가정이 됐어요.

0: 네, 친구들, 이 세웅지마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 일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쉽게 나눌 수 없어요. 좋은 일 속에도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 속에도 뜻밖의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1: 둘째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해요. 말을 잃었을 때도 좋은 말을 얻었을 때도 아들이 다쳤을 때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했어요.
0: 셋째는 인생은 긴 여정이라는 점이에요. 눈앞의 리득과 손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넓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1: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상을 받아 기쁠 때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성공이 게으름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엄지공주입니다.
0: 엄지공주. 예전에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이웃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상상의 씨앗을 키웠어요.
1: 엄지공주 이야기는 그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주 예쁘지만 몸이 아주 작은 소녀가 살았는데 키가 엄지손가락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사람들은 그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어요. 엄지공주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먼저 두꺼비에게 잡혀가 두꺼비 아들의 장난감이 될 뻔했지만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어요.
0: 그런데 이번에는 큰 딱정벌레에게 붙잡혀 나무로 끌려갔어요. 딱정벌레는 처음에는 엄지공주를 마음에 들어했지만 다른 딱정벌레들이 엄지공주가 다리 두 개밖에 없어 라고 놀리자 결국 엄지공주를 버리고 말았어요.

0: 왔어요.
1: 숲속에 홀로 남겨진 엄지공주는 꿀로 배를 채우고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마시며 힘겹게 살아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자 엄지공주는 말라버린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도 너무 추웠어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들쥐에 굴러 들어갔지만 들쥐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땅다람쥐와 억지로 결혼시키려 했어요. 엄지공주는 햇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를 갈망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침 예쁜 제비가 나타나 엄지공주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곳은 정말 꿈같은 곳이었어요. 포도 동굴이 울타리를 따라 무성하게 뻗고 숲속 곳곳에는 레몬과 오렌지 나무가 가득했으며 공기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제비는 엄지공주를 가장 아름다운 꽃 위에 내려놓았는데 꽃 한가운데는 엄지공주와 키가 비슷한 작은 왕자가 앉아있었어요.
1: 왕자는 투명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바로 꽃 요정들이 사는 신비한 왕국이었거든요. 곳마다 작은 요정 소년,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엄지공주를 왕비로 맞이했고 모든 꽃 요정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엄지공주에게 예쁜 날개를 선물해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어요.

0: 네,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힘든 위기가 찾아와도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해요. 엄지공주는 여러 번 위험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1: 둘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정말 중요해요. 엄지공주는 들쥐가 억지로 시키는 일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0: 셋째는 친절한 마음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지공주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제비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비가 위험에 처한 엄지공주를 구해주며 그 은혜를 갚아준 거예요.
1: 친구들도 가끔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별한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두 각자만의 소중한 재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0: 오늘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꿀 생강 과자라는 따뜻하고 귀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웃 간의 사랑과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요. 과자.
1: 옛날 나이가 아주 많은 곰 할머니가 있었어요. 곰 할머니는 다리는 불편하고 걸음은 느렸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 흔들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일기예보에서 오늘 밤 비가 약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잘못 듣고 말았어요. 할머니 귀에는 오늘 밤 꿀이 약간 내릴 것입니다로 들린 거예요.
0: 곰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살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우박도 맞아봤지만 하늘에서 꿀이 내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1: 할머니는 방에서 항아리와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허리가 아파 가끔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0: 이 모습을 본 이웃에 사는 미시곰은 몹시 궁금해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를 깨뜨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0: 있어요. 미시검은 집에 돌아가 엄마 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엄마 곰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어요.
1: 그날 밤 그들은 몰래 곰 할머니네 마당에 찾아가 항아리와 그릇들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큰 항아리 두 개에는 달콤한 꿀을 가득 담고 작은 그릇 마다에는 맛있는 꿀 생강 과자를 두 개씩 담아놓았어요.
0: 다음날 아침 곰 할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서둘러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마당에 가득 쌓인 꿀과 과자를 보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늘에서 꿀이 내렸다고 굳게 믿었어요.
1: 친구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곰 엄마와 미시곰은 할머니의 기대와 행복을 소중히 여겨준 거예요.
0: 둘째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조그만 배려가 할머니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1: 셋째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랍니다.
0: 친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1: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 세옹지마에서는 삶의 변화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엄지공주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꿀 생강과자에서는 이웃을 향한 친절과 공감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0: 이 이야기들은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리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1: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에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친구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훗날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씨앗일지라도 때가 되면 놀랍도록 멋지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따뜻한 이야기가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2: "이번주 동요입니다. 이번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대지 감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저계양의 선지혈압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증후지료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히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0: 네.
1: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에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난간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됩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에,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백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양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예?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만한 주머니의 모양새에
1: 양성이죠.
0: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1: 네.
0: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양성입니다.
1: 네.
0: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1: 네.
0: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우리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공농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예. 네, 자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0: 예.
2: 어디 신장도 떨리하고 예,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은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0: 예, 예.
2: 예, 그래, 그, 결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사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됩니까?
0: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예.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조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0: 예.
3: 예, 특히 피부과 김주임 선생님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0: 예.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예. 이거 그렇죠.
3: 예.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3: 공예지에서 그 오신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주석 진진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0: 예.
4: 그래서 어림지

0: 다음에 그랬다만다 해. 그래 강솔수 선생님 내가 솔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도 돼가지고 내 오늘 가려고 그랬다.
1: 예, 어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요 주간판 탈출이
1: 네.
3: 나온 신경 통해서 허리 아픔이 다시 굴 끝이 걸집 아빠가지고 이래서
1: 예.
3: 이게 강진이 그 이방에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 덕분에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3: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예, 좀, 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4: 예,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네,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이 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1: 그런데
5: 네.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5: 네. 네,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노공래 얼음줄이 많이 났는데
1: 예.
6: 얼음줄이.
1: 예, 예.
6: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7: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걸으면 숨이 차고, 예.
1: 예, 예.
7: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천약하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지.
1: 심했구만요. 예.
7: 시상도 조금 덜고, 예.
1: 그렇죠.
7: 숨이 덜 타고, 그 다음 잠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7: 효과 소위까지 오늘 천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1: 예.
7: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7: 예,
1: 오십시오.
7: 알았습니다. 예, 예,
1: 예.
7: 고맙습니다.
1: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8: 네,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8: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 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됐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3: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어깨
0: 예.
3: 박쥐뼈부터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짐은 자꾸 떨어져서
0: 예. 예.
3: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0: 예예.
3: 박수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두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예.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3: 알겠습니다.
0: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4: 예. 방청호 두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가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
4: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예.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5: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에 피부 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0: 예.
5: 소약 얻어 한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5: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5: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 돼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0: 예, 예.
6: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6: 그래가지고, 저,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6: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저 놈으로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그럽니까?
0: 예.
7: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안녕하십니까?
2: 네.
0: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 예.
0: 예, 말씀하세요.
8: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지 나지, 예,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수 부수라네 그랬대다.
0: 예예. 예.
8: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 돼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저번 날에 물건들 다가서래 허리를 지금 다친 게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략 먹고 한 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0: 네.
9: 그래서 오전에 한번 더 가서 그 강철수 선생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0: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0: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10: 예, 예, 저는 이걸 내일 다리가 줄이 붙이면서 너무 아파요.
0: 예.
10: 그래서 저기 그런 좀 양아 장아 자라 기타니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이사는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0: 그래, 그랬어요.
10: 그리고 우연히 그 빌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그 소문 듣고서리 하다가 네.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약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0: 예, 그래요.
10: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0: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0: 계속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0: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30% 정도로 차지하는 분들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초기에는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바쁜데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저희에게 말이죠.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2: 네.
1: 하나는 말이죠.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괄이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2: 네.
1: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더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도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티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를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예, 기침을 한다든가, 예, 숨이 찬다든가, 예,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예,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을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겨루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상들은 우리 조 현지 가상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장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상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 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상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행 가상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수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절을 맞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오성 붉은기가 국문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품성을 단련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伟大的国家.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 중화민족 한가족 계를 체험 활동을 펼쳐 외지 가정 30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결연을 맺고 명절을 함께 경축했으며 문화체육 공연, 민속체험, 법률보급 선전 강연, 변경 견학 등 다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의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체험 활동 현장에서는 흥겨운

0: 선율과 함께 문예 공연의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단란한 가족 연회에서 정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몰입식 내용을 맞춤식으로 마련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계련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도나의 인문 저력과 산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정 손소교입니다. 도나의 운이 아주 친근하고 정말 흥겹습니다. 지역은 서로 다르고 민속에도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의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차례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 되기도 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주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저녁 연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 상무국, 연길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어 백미 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해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배고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수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0: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하를 함께 졸인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 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번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사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족 풍년경축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 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 수확의 고효율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윤번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 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체험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2일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홀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악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에 당지 휴일 문화관광 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진 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농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룡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무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룡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문화 전략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룡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부채 색칠 등 수공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장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0: 조상무국의 지도하에

0: 중국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조치한 연변조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배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웅이 우리주 사과배의 역사연한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간부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구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 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구역, 조선족 민속미식구역 등 조제장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 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교통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 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1: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1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상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상, 일반 속도 열차가 39상이며 하루 평균 76상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관광 노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서역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개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객 운수 면에서 연결여객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여객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객 유동이 겹치는 고봉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은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민항면에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 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0: 그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립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0: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1: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쉬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77년 조국은 가난과 락후에서 벗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일으켰고 우리 연변의 들판에도 그 눈부신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계절은 땀과 정성으로 일군 풍년의 계절입니다. 황금빛 비오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옥수수 밭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을,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14호 기간 연변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15차 5개년 시기의 발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돼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킵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국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농촌로렉의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농촌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 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투입과 지지, 보호,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보호, 농업의 친환경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감독검사, 법적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전 중국 농촌발전보고 2026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보고는 1개의 주요 보고와 19개의 전문보고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재개했습니다. 농업농촌현대화의 결정적인 진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목표는 바로 농업농촌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를 개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 현대화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단계에 있지만 역사적인 깊이와 전역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연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발전 목표 달성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전망적으로 계획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일체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촌 인구와 촌마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 심화의 동력 엔진을 강화하고 량곡과 주요 농산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 도시와 농촌 요소의 유동과 융합발전의 제도적 공급, 향촌의 근성발전과 치리존안의 기초적 보장을 튼튼히 구축합니다. 안정적 생산과 공급 보장 및 구조의 승격, 능률 향상과 공평한 공유, 신질 생산력 발전과 신형의 생산관계 조정 등 중요한 관계를 총괄해 중국식 현대화의 우세를 빌어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고 인문학적이고 건전하고 공동부여하는 현대화 농촌을 힘써 건설합니다. 19개 주제보고는 변화식 특별편, 변화 대응편, 변화 추구편 등 3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변화 식별편은 향촌 인구, 마을 구도, 농업 노동 생산률 등 관건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 변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식별했습니다. 변화 대응편은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농촌 자원의 요소를 활성화하며 향촌 지능의 투자 및 용자 체제를 혁신하는 등 중대한 핵심 조치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변화 추구편은 현대 봉사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향촌 사회 치리 체계, 농촌 양로 봉사 등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성 해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최근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연합으로 인쇄 발부해 15차 5개년 시기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사로 목표, 중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4호 시기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분은 디지털 향촌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정책 협동, 중앙과 지방의 연동, 여러 측의 참여를 강화해 디지털 향촌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급속히 일어나고 농촌의 생산 생활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 향촌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에 디지털 향촌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향촌 발전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향촌의 신형 정보 기반 시설이 최적화되고 보완되며 향촌 산업의 디지털화, 향촌 건설의 정보화, 향촌 관리의 지능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고 디지털 향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제가 더욱 건전해져 농민 대중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5개 맨에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향촌 발전 기반 강화, 향촌 산업 디지털화, 향촌 건설 정보화, 향촌 관리 지능화 수준 향상, 디지털 향촌 발전의 내생 동력 격발 등이 포함됩니다. 제27회 전국 비료 정보 교류 및 제품 교육회에 따르면 10여 개 단위 100여 명의 기술 일꾼들이 공동 노력으로 데이터의 활성화, 모듈의 정밀화, 기술의 최적화 3대 특징을 구비한 스마트 비료물 대형 모듈 1.1 버전이 완수됨과 아울러 23개 성에 근 150명 농업 기술 일꾼이 내부 측정과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 버전이 농업 기술 일꾼들에게 보조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비료물 대행 모듈의 봉사 군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기술 일꾼의 방향성 시험 사용 버전을 개발해 보급 체계가 기술 봉사를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가 봉사 버전을 개발해 규모화 재배 후 가정농장, 전문 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 주체가 비료물의 정확한 관리를 실행하는 데 결책 참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범한 농민 사회 대중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7년 내 우리 연변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이 령도하여 우리 연변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민족이 단결되고 인민이 안거라고 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업지구인 연변은 당의 민족정책이 빗발하에 농업교육기구, 농업과학연구단위와 기술보급대어가 형성됐고 방대한 농업과학기술일꾼들이 농업과학기술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의 북방비어농사의 대표인물이며 중국농업과학원 특별초청연구원 최숙성, 고한 산간지대 농민비어 육종가 류창근 등 많은 연구일꾼들이 노력하에 연변은 국가 북방비어 원산지로 됐으며 몇 세대 과학기술일꾼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육성한 보람으로 연변 사과배는 국방배이왕 국가 원산지 보호품종으로 됐으며 연변에서 육성해낸 연변소는 고기 품질이 월등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농업은 높은 소출 고효과성 창출의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이 모두가 농업연구일꾼들이 연구성과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농업과학원 현영실 부원장과 함께 우리 주에서 14호 기간에 이룩한 농업기술 성과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연변농업과학원은 우리 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 전문 단위인데요. 연변농업과학원이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연변저선적자치주 농업과학원은 주내 유일하게 새 품종 육성, 신기술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농업과학 보급을 한데 아우르는 종합성 공익일루 농업과학연구사업단위로 현재 재직 인원이 83명입니다. 연변농업과학원은 길림성 반상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연변특색산업과학연구 난관 해결에 힘을 쏟고 있고 벼, 감자, 사과배, 식용균, 담배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지역 핵심 우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성과 우리주의 양식 증산, 농업 효율 제고, 농민 수입 증가와 농촌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종자 산업으로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는지요?
1: 14호 시기 우리 원은 주 당위, 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 농업 농촌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습근편 정석이 여바 룸원 시에자의 따디상이란 주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연변 자연 조건과 우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주 농업산업과학기술 수요에 긴밀히 부합되는 새 품종 육성, 시범기지 건설,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산업기술 난관 해결에 집중하여 자주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성주 및 기업 기타 과학연구 항목을 6개로 30여 건 완성하였으며 혁신 산출 지표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뼈 세 품종 연갱 30호 육성과 보급, 감자 세 품종 연서 8호 육성과 보급, 장백산 상황버섯 균주 배육과 재배기술 연구와 응용, 길림성 연초 유해 생물조사 및 진딧물 방치 기술 연구와 보급, 장백산 인삼 다당과 사포닌 추출 기술 연구와 응용, 사과배 성분 절감 효익 증가 재배기술 등등이 9건의 성과가 성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했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기술 보급, 검정귀 버섯 연특 3호 전문화 안전고 효익 핵심기술 보급 등 9건의 성과 또한 성농업기술 보급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연갱 39호, 연서 13호, 연농과 3호 등 10개의 알곡 작물류, 과일 채소류, 식용균 세 품종이 심사 통과되었고 1종 상황버섯 재배 복합 생물약재 및 상황버섯 고산 재배 방법을 비롯한 39개의 항목이 국가권리특구를 취득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 학술 논문을 63편 공개 발표했고 성과 등으로 기술 감정을 35건 완성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과 인공비용을 이중으로 무당 약 350원 절감시켰고
0: 네.
1: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0: 네.
1: 연서 13호는 감자 세 품종으로 전국 감자 육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 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 버섯 품종은 연변 식용균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디물 녹색 예방 기술은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길림성 농업 기술 보급 1등상을 수상했으며
0: 네.
1: 연초 산업 녹색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인재 양성에 힘써 과학연구팀 종합능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장백 영재 1명과 서부이빛 방문학자 1명을 새롭게 배출했고
0: 네.
1: 길림성 돌출공헌 중청년 전문가 2명, 첨단 혁신 인재 1명, CU형 고층 인재 1명을 배출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연구인원이 길림성 인대대표,
0: 네.
1: 성오일 노동상, 길림성 노동모범, 전국 여성 건공표병상 등 성급 국가급 선진영예를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외 교류 학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5년간 성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 학술 토론을 80여 차례 진행했고 각 전문 과학연구 핵심 간부를 차례로 파견하여 진학, 업무 훈련, 학습 교류를 220여 인차 참가시켰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과학연구 인원이 혁신 시각을 끊임없이 높이고 분자 육종, 생물자원 평가, 지능 농업 등 기술 실용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연구 업무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0: 네.
1: 셋째는 과학연구 기초 조건이 부단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국가급 감자, 식용균, 배 등 세계 산업 기술 체계 종합시험소의 각 항 임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길림성, 벼, 옥수수, 감자, 검정귀 버섯 산업 기술 체계 연변 시험소를 새롭게 증설하여 종자 자원 수집, 품종 육종부터 밭 시험까지 전면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국가급 체계가 선도하고 성급 체계가 지지하며 원내 전문 연구소가 기초가 되는 립체화 과학 연구 혁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과학연구 항목 건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14호 시기 각급 프로젝트 자금을 2,600여만 원 지원받아 시험기지 개조, 기기장비 구비, 종자자원 수집, 주제시험 전개에 안전적인 자금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0: 네.
1: 넷째는 농업 1선 3농 복무를 중요시하여 공익성 과학기술 복무 피방면을 끊임없이 확대시켰습니다.
0: 네.
1: 원내 전문가 자원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기층 기술 복무를 전개했습니다.
0: 네.
1: 5년간 성급 과학 특파원을 30여 인차 등록시키고
0: 네.
1: 30인차 3구 인재 11명이 과학 창업 전문인

0: 면을 기층이 파견하여 향진, 합작사, 농업기업에 상주복무를 제공했습니다.
1: 네.
0: 밭 현장 교육, 집중기술 훈련을 총계로 200차례 조직하여 재배, 규모호, 신형직업 농민 5,200여인차 강습시켰으며 표준화 재배기술 수첩, 간편 안내서를 인만여부 발부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농가 합작사의 전화기술 상담을 1,300여 차례 접수하고 지방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산업기술 문제를 50여 기 해답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농업과학원 위챗 공식 계정을 또 개통하여 신품종 소개, 밭 관리기술, 병해충 예방경보, 과학연구 업무 동태를 실시간 발표함으로써 농업기술 복무의 시효성과 피복면을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우리주 농업과학원에서는 많은 연구 항목이 삼농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농업과학원 산하 각 연구 일꾼들이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과배 하게 되면 우리 연변의 자랑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보급되고 있는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과 인공비용의 이중 절감을 실현했으며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료를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하나의 연구 성과가 농업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 14호 시기뿐만 아니라 과수 연구 분야에서 단일 내 과수 자원 개발 육종에서도 많은 성적들을 따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과수 연구소는 연변 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과수 자원 개발, 새 품종 육성과 재배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주요하게 배 신품종 육성, 연변 사과배 다질량 다수확 재배, 영양 진단, 병충해 종합 예방 퇴치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연대 과수연구소에서는 양질 사과배 생산 종합기술 연구를 통해 연변 사과배 산업을 위하여 믿음직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부단히 제공하였습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사과배를 중심으로 사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재배 관련 기술 지도와 과수 묘목들을 농호에게 제공하고
1: 네.
0: 그에 따른 기술 지도도 하여 왔습니다.
1: 네.
0: 우리 연구원은 과수 방면에서 손으로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 5개의 항목에서 국가 및 성급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현재 국가배산업체계연변종합시험소 항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위에서 농업과학원 생물연구소의 연소 13호 감자 신품종이 14호 기간에 전국감자 6종 난관해결협동 품평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맛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감자 생산기술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우리 생물기술연구소는 주로 과학연구와 량정분식 및 선진기술 보급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신기술연구소입니다.
1: 네.
0: 연구소에는 조직배양실험실, 바이러스검측실, 농업부 길림성 무바이러스 괴속번식중심, 감자종자번식기지 등 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주요하게 무바이러스 감자종자의 생산연구와 품종보급, 감자신품종육성, 감자녹색 증산증효재배기술과 원해식물조직배양기술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국가성주급 항목 30여 개를 완성하였으며 길림성과학기술진보 1등상 2건을 비롯해 국가급 성급 장려상 15건을 수상하였고
1: 네.
0: 연소기통 감자 품종 15개를 육성하였습니다.
1: 네.
0: 우리가 육성해낸

0: 남자 품종 수는 길림성, 육성 품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 네.
0: 연서 4호, 5호, 13호를 비롯한 많은 품종들이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원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금정귀 버섯 전용 품종을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조 식용균 주요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동산업 종자원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졌는데요. 단일 내 기술 부분이 이런 성과들은 우리조 식용균 산업이 특색 산업에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다넬레 이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는지요?
0: 우리 원 식용균 연구소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식용균 인종, 순화, 재배, 보급을 겸비한 과학연구소입니다.
1: 네.
0: 다넬레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장백산에서 채집 분리한 균종을 재배 순화하여 검정귀버섯, 영지, 상황버섯, 천마,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50여 종의 식용균 균종과 30여 종의 덕버섯 균종을 분리하고 배양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농업과학원 원내에 부지 면적이 300평방미터 되는 반려실, 멸균실, 완충실, 접종실, 균 배양실을 구비한 생산연구실과 네 동이 표준화 하우스 재배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1: 네.
0: 다른데 식용균 연구소는 국과 성주급 과학연구 프로젝트 50건을 완성하였고 성과학기술진보상, 성과학교육영농경색대회상, 성농업기술보급상 등 10여 건의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1: 네.
0: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등록 19건,
1: 네.
0: 특고 등록 18건을 완료시켰고
1: 네.
0: 연농과계통, 연특계통 검정귀 버섯 세 품종 5개를 육성하였으며
1: 네.
0: 현재 영지버섯과 같은 약용균 세 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본 연구소는 중국식용균협회, 중국균물학회, 길림성식 약용균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전국식용균 선진단위, 전국검정기버섯 업계과학연구와 보급공로단위 등 여러 차례 선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14호 시기 입담배 연구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녹색 예방 통제 기술로 입담배 생산에서 화학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주 입담배 산업 녹색 표준화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입담배 연구 성과는 입담배 재배를 하는 농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단일내 입담배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아, 네. 우리 입담배 연구소도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담배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주요하게 량질 입담배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건종 담배, 양건종 담배, 보리 담배의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규범화 재배, 토양 비료, 병 충해 예측 예보와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1: 네.
0: 담배연구소에서는 근 20여 년 내 국가담배연구소, 성농업청, 성과학기술국, 주담배공사, 주과학기술국이 30여 개의 항목을 감당 완성하여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진보상,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보급상을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길련 9호, 길련 10호는 본 연구소에서 배혹한 품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길림, 흥룡강, 려녕, 내몽고, 산동, 섬서 등 여러 성과 우리주에서 재배 면적이 루개로 천여만 무에 달하며 특히 길련 9호는 다년간 보급 면적이 길림성이 100%, 흥룡광성이 60%, 련영성이 30%, 동북삼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길림성뿐만 아니라 동북삼성이 입담배 생산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1: 네.
0: 현재 배육 중인 품계 JY2301은 생장상태, 병해저항성, 산량 등이 길연구호화 대동하지만 입담배 건조

0: 에 참가하였으며 네. 앞으로 국가 품종 심사 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1: 네. 이 14호 기간을 중심으로 단일내 연변농업 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성 농업 연구단위로서 앞으로 어떤 면의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네. 단일내 농업과학 연구원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1: 네.
0: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면에 존재하는 약점과 부족점에 대비한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1: 네.
0: 그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보급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1: 네.
0: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 격려 방법을 더욱 완비해야 하며
1: 네.
0: 셋째는 고급 선도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과학 연구 인원 양성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 네.
0: 하여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 기술 복무, 식량 안전 보장, 농민 수입 증진, 병광 번영 안전 지원을 목표로 종자 산업 진흥, 녹색 농업, 지능 농업, 특색 농업 발전에 집중하여 과학 연구 효능 향상, 인재 양성 질적 제고, 성과 전환 효율 증대, 과학 기술 흥농 강화, 기초 지지 보장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노력을 진행하여 우리 주 농업 현대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우리는 공화국 성립 77주년 생리를 맞아 풍년의 들판과 농업정보 그리고 연변농업과학원에서 거둔 농업기술 성과와 15차 오개년식의 희망찬 전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77년 전 우리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77년 후 연변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넘실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의 용도와 조국의 발전 그리고 땀 흘려온 농가와 연구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이 더욱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고향 연변이 풍년과 번영을 이어가며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0: 입찰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시 기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자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매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화 건네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